민족마다 자처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성룡이 인사드립니다.

네, 천고마비의 이 계절, 사랑하는 우리 중국이라는 노래로 막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장정 노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네, 순박하고 열정적인 장족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1: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2: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3: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4: 나는 날카로운 불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5: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3: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0: 다클리마칸. 왼쪽은 황막하고 고죽한 사막이고 오른쪽은 푸르싱싱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1: 백양나무 숲이 엄청 크네요.
2: 홍해산 날의 하소휘랑은 반이 푸른 물결이고 반이 아득한 모래 언덕입니다.
3: 호수에 온통 백조예요.
0: 룡남의 소도시에서는 얇고 부드러운 비단 향운사가 재봉침 아래에서 예스럽고 우아한 복장으로 탄생합니다.
4: 그 사람의 뒷모습이 달빛 아래에서 훤히 눈앞에 다가옵니다. 흰색 모숏에 검정색 향운사 나팔바지 차림이었습니다.
2: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기록이자 시공간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결과물입니다.
0: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여 인류의 후손들이 광년 밖에서도 영원히 그럴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 갑시다.
5: 여기서 우리 민족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향의 언덕 위에.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많은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이어 가자 후족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공사 여가수 인민공사 시기의 가자흐족 노래였습니다. 네, 순박한 그 시절 사람들의 심정을 느끼셨습니까? 다음 자라 씨의 노래 인생 들으시겠습니다.

0: 우리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부를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3: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네, 그럼 이번엔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초원으로 가서 몽골족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푸른 하늘 흰 구름, 나란히 불러드립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가없이 넓은 초원에 하늘은 높고 풀은 무성합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 무성한 풀이 녹으면 그 사이로 살찐 흰 양들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초원의 경치 느끼셨는지요? 네, 이어 신강 위글종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빌 피아라메이의 노래 미주 한잔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4: 네, 우리 민족의 노래입니다. 교정의 종소리.

이어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이 최근 영서사시 부르의 공훈을 주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379장의 사진과 306장의 물품, 14저의 조각, 28점의 회화가 서로 어우러지고 멀티미디어 장면 복원이 더해져 가를 초절했던 그 세월을 감동적인 장대한 서사시로 응축해 놓았습니다. 이 밖에 계림의 관양에서 전주로 다시 흥안, 자원, 룡성으로 이어지는 이 영웅의 혈맥에 있는 모든 기념시설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부루의 전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 사업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장원 급제자의 마을로 불리는 수수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9평방미터 지하실의 수학 할아버지가 전하는 견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 사업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는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이뤄냄으로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이 오르도록 추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 당과 국가 사업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와 이뤄낸 역사적인 변혁은 당과 국가 사업의 장원한 발전에 중대하고 시원한 영향을 줍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마크스 레닌주의 모태똥 사상, 동서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당의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일련의 전략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일련의 변혁적인 실천을 추진하고

0: 직진해 1년에 돌파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1년에 대표적인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정치, 경제, 의식 형태, 자연계 등 방면의 위험과 도전에 따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인 변혁은 주로 다음과 같은 16개 방면으로 개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석권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하고 중국 독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을 명확했으며 국정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라는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둘째, 당일용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중국 독색 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국 공산당이 영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은 중국 공산당의 용도이며 중국 공산당은 최고의 정치적 용도 역량이고 당중앙의 집권적인 통일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최고의 정치적인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전 국민을 총담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용도적 핵심 역할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신시대 당의 국가의 사업 방침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완전한 전략적 포치를 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며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괄하는 것을 제시했으며 5위 일체의 총체적 배치와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이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임을 명확히 하고 이 주요 사회 모순을 긴밀히 둘러싸고 재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넷째, 중화민족이 천년을 꿈꿔온 초유 사회를 실현하고 인류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제기하고 관찰해 우리나라의 경제 실력이 역사적인 도약을 이룩하고 혁신형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섯째, 크나큰 정치적 용기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개혁의 최상위 설계를 강화했으며 개혁의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고 위험에 과감히 도전해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 수준이 도려시 향상됐습니다. 일곱째,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행해 보다 큰 범위와 보다 넓은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인 대외 개방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여덟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견제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 깊이 있게 추진됐습니다. 아홉째, 막스주의를 의식형태 영역에서 지도적 주의에 놓는 근본 제도를 확립하고 견제했으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의식형태 영역의 형식이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조난을 이룩했습니다. 열째, 이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이민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개선했으며 공동부유 추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열한번째, 록수 총사는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제하고 전방위적이고 전지역적이며 전과정적으로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해 생태환경보호에서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이룩했습니다. 열두번째,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관찰해 국가안보가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평안중국 건설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열세번째,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를 확립하고 국방과 군대의 개혁을 과감히 심해 인민군대의 현대화 수준과 실전 능력이 도려시 향상됐습니다. 열네번째, 한나라 두 제도가 전면적으로 종합하게 실천되도록 추진하고 홍콩이 혼란 상태로부터 안정을 되찾고 번영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추진했으며 신시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방략을 제시하고 대만 독립 분열 행위를 견결히 반대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함으로써 양안 관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했으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확고히 소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감화력과 창조력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16번째, 전면적인 종업치당 사업을 깊이게 추진하고 당의 정치 건설로 당 건설의 재반 사업을 통용했으며 지속적으로 기품과 기강을 바로잡고 전례 없는 부패 척결 투쟁을 전개, 부패 척결 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공고했습니다. 18차 당대회에 당과 국가 사업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와 이뤄낸 역사적인 변혁은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서 리종표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사업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영화플러스의 외연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문화관광, 요식업 등 다양한 소비 장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나서도 영화의 이야기는 계속되며 손에 든 티켓 한 장은 문화 심층 여행을 여는 열쇠로 됐습니다. 오늘날의 화제작들은 스크린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많은 관객들의 문화 관광 지도에 라침판으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바로 영화의 이야기를 따라 현장을 찾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극은 조산 방언으로 노래하는 오래된 지방 희곡 극종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극의 성악과 곡조는 아름답고 서정적 표현에 능하며 운치가 깊습니다. 올해의 화제작 할머니께 보내는 사랑편지에서 한 구절 한 구절에 조극 장단을 넣어 영화의 클래식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장성은 천년의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두터운 문화를 키워왔습니다. 하북성 진앙도시 연산 깊은 곳의 계룡구에는 명나라 장성의 금대와 은대가 강을 사이에 두고 100년 동안 서로를 지켜왔습니다. 2020년 계룡구 장성은 1라운드 국가급 만리장성 중점 구간으로 지정됐습니다. 체계적인 보호와 살아있는 전승 속에서 웅장한 장성과 고초는 함께 세월을 뛰어넘는 생기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최근 년간 장성 국가문화공원 건설과 보호 과정에서 장성과 주변 유적은 현지 주민들이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자원으로 됐습니다. 국가 판권국과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주최하고 강서성 판권국과 무주시 인민정부가 주관한 2026 민간문의 저작권 보호지능 국제 세미나가 무주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문예가 한 민족의 문화적 유전자와 정신적인 추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살아있는 문명의 화석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가판권국은 2026년 민간문예 저작권 보호지능

시범 지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저작권으로 문맥을 지키고 전파로 새로운 울림을 연다는 주제 아래 민간문의 저작권 뉴미디어 진지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 중국 최초의 하천과 바다를 잇는 운하인 평륙 운하가 9월 16일 준공되어 통항할 예정입니다. 이 세계적 공정에 관한 다큐멘터리 평륙 운하가 중앙 텔레비전 방송 다큐멘터리 채널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장백산 서쪽 기슭에 울창한 삼림 깊은 곳에 206년의 책음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중국 황금 박물관이 곧 개방됩니다. 이는 중앙 기업과 지방이 손잡고 새 발전 동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본보기로 될 전망입니다. 길림성과 중국 황금 그룹이 공동으로 조성한 이 황금 주제 문화관광 종합체는 황금을 주제로 한 몰입식 문화박물 전시를 통해 공업과 문화관광의 융합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민생복지 증진의 중요한 담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한 백년 광산의 새로운 영광을 이어가는 데 강력한 버팀목으로 될 전망입니다. 국경절을 맞아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2026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식 플러스 경기 플러스 무형문화유산 플러스 야간 경제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융합 운영 모식을 과감히 도입해 연변 관광 브랜드를 한층 빛내고 연변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미식 시즌은 3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개막식과 전국 요리 경기로 미식 IP를 알리고 연변의 특색 음식점과 대표 메뉴를 통합 정리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지도를 따라 손쉽게 연변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연변의 좋은 물건 장터를 열어 지역 농 특산물과 무형문화유산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소비 채널을 넓힙니다. 저녁에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등이 이어져 전통 민속과 현대 감각이 어우러진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소비를 이끌게 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장원급제자의 마을로 불리는 수수천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광서 쩡족 자치구 하주시 부천현 조동진 수수촌은 옛 시절에 장원 급제자가 많다고 명성을 떨친 마을입니다. 아름다운 수수촌에 들어서면 천년의 풍상고초를 겪은 고건물과 끊기지 않고 이어오는 문맥 속에서 황제로부터 지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린 다양한 편액이 특이합니다. 장원촌으로 불리우는 수수촌에는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명청시기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루와 안복, 팔방, 서교 등 4개 동네에 장원묘 등 많은 건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역대로 인기를 한 몸에 모은 동네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소박하게 보이지만 살아있는 듯 건듯 들린 처마와 하얀 벽, 우아한 골목, 청석을 깐 도로, 푸른 등나무에 쌓여있는 집, 이끼가 가득한 우물 등은 마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분위기를 다분히 풍깁니다. 송나라 영종 황제가 내린 장원 급제자의 초서가 조각상 앞에 적혀져 있고 운치 있는 양식의 장원루 천정에는 용 두 마리가 구슬을 가지고 노는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장원루의 내 지붕 귀퉁이는 막 하늘을 나르려는 독수리처럼 푸른 하늘을 향해 건듯 들려 출중한 재능으로 단 한 번의 장원 급제한 모 씨의 주인공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수수촌의 모 씨 종사 건물 정문과 진산의 집 정문은 모두 너비가 지난 시기 두 차바퀴 사이의 거리인 1.25m에서 1.55m 사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정문 밖 량 옆에는 차바퀴 모양의 둥근 북과 바퀴를 반으로 가른 듯한 돌로 된 달이 있으며 일부 문틀은 옛날의 차체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중 길미부의 문루가 가장 독특합니다. 기와를 얹지 않은 문이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얀 칠을 한 문이 유난히 서양풍을 띠고 그 뒤의 건물도 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 벽체에 검정으로 새긴 길미부라는 세 글자도 기와를 얹고 미끈하게 날아내린 지붕과 금박칠을 한 액자에 문괴와 진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올가에 위치한 선당묘에 들어서면 거울같이 맑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바닥까지 보이게 환하고 둥근 달 모양을 가지며 넘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못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거울로 불리우고 단천이나 선당종으로 불리우는 이 못은 수봉팔경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선당정 곁에 선당묘에는 산적과 싸운 황씨의 여인이 공양되어 있습니다. 장원묘에 부요한 물이 흘러흘러 진사 26명을 키우고 수려한 삼봉이 소사소사 일대 장원을 만들었네 라는 대련이 걸려 있어서 수수촌은 장원촌으로도 불리웁니다. 당나라 때 조성된 수수촌은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마을의 조상은 당나라 진사에 급제하고 광서하주 칙사로 있은 모충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최초의 진사 모충을 망라해 도합 26명의 진사가 나왔으며 송나라 때 수석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한 장원도 한 명 배출되었습니다. 오늘날 전국통일대학 입시 제도를 재개한 후 이 마을에서는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12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수수촌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수재들이 많이 나는 데는 속하고도와 연관된다고 합니다. 이 옛길로는 무역상들만 오간 것이 아니라 화물과 인적 유동도 빈번했기 때문에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어 외지의 수재들이 이곳에 이르러 공부를 가르치면서 수수촌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졌고 따라서 마을 사람들도 이 옛길을 따라 외지로 가서 공부하고 창업했습니다. 모 씨 종사 맞은편의 옛 무대 건물은 뒤에 입히 무성한 농나무를 두고 앞쪽으로는 수수화를 끼고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또한 수수촌 사람들이 모여 대사를 의논하고 함께 생활을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설이나 8월 초 이틀, 9월 초 여드레가 되면 무대에서는 연극이 펼쳐지고 무대 앞 광장에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무대에서는 밤새도록 공연이 지속되고 온 마을 사람들은 어둠의 장막이 내려서부터 시작해 동이 틀 때까지 광장에서 명절을 즐깁니다. 수수촌을 나오면 저 멀리 석양이 아련한 가운데 저녁빛이 역력합니다. 호남과 광서 접경지대에 위치한 모공산 앞에는 커다란 옥새 같은 산봉이 하나 우뚝 솟아있어 더욱 절경입니다. 수수촌의 먹거리 또한 특색이 다분합니다. 서교촌 동구 밖의 수봉 반점에서는 훈제와 산나물로 만든 호남 요리의 맛과 시골 음식의 맛을 두루 갖춘 가격이 저렴하고 독특한 수수촌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9평방미터 지하실의 수학 할아버지가 전하는 견지의 힘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는 산동성 연태시의 71세 할아버지 리배성이 자신에게 써준 말입니다. 여기에서 놓고 싶은 것은 돈이나 리익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1978년 두 번째 대학 입시에서 락방한 뒤 유일하게 수학 성적만 좋았던 리배성은 수학 연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나와 일하게 된 뒤에도 길거리를 청소하든 고층 빌딩에서 청소일을 하든 수학은 그의 모든 여가 시간을 차지했고 가장 중요한 정신적 의지로 됐습니다. 생계의 암력이 취미의 공간을 짓누를 때 리배성은 늘 자신에게 놓아버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는 천여 페이지의 원고와 백여 개의 스스로 도출한 결론을 쌓아두기까지 여전히 수학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평생의 심혈을 들인 이 결과는 과연 얼마나 큰 학술적 가치가 있을까요? 리배성에게 있어

있어서 그 답은 이미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등산하는 사람은 산정에 사람이 있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택가 건물의 반지하, 따스한 노란빛의 전구 하나가 겨우 9평방미터의 방을 조용히 비춰줍니다. 리베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원고지입니다. 한 다발 한 다발, 그 위에는 방정식과 기호, 계산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청소부이자 수학 애호가, 이는 오랫동안 리베성이 자신을 소개하던 말이었습니다. 청소일을 하는 것은 마음 편히 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처럼 그는 등을 굽히고 눈을 가늘게 뜬 채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린 두꺼운 종이판으로 만든 림시 책상에서 무언가를 써내려갑니다. 그는 대수학도 연구하고 기하학도 연구합니다. 청소일을 한 것은 최근 28년의 일이고 수학을 깊이 파고든 것은 반세기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중 때 선생님이 설명하는 수학 공식과 정리들은 그의 눈에 색다른 아름다움으로 비쳤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오차도 없고 빈틈없이 딱 맞고 깨끗하고 정연합니다. 1978년 두 번째 대학 입시에서 락방한 뒤 고향 연태시 부산구에서 리베성은 괭이를 메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수학의 의미가 더 이상 시험이 아니게 되자 수학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젊었고 온몸에 힘으로 차넘쳤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봄에는 땅콩을 심고, 여름에는 밀을 베고, 가을에는 고구마를 캐고 옥수수를 땄습니다. 일할 때 리베성의 손에 든 괭이가 오르내릴 때마다 머릿속에 계산식도 따라 오르내렸습니다. 때로는 종이와 펜을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수학 문제 하나가 떠오르면 얼른 적어두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천천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밭의 곡식을 다 거둔 뒤에는 외바퀴 수레로 한 수레씩 집까지 밀어야 했습니다. 길은 좁고 비탈은 가파로웠습니다. 비탈 아래에 이르면 마을 사람들은 습관처럼 멈춰서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다시 올라갑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리베성은 수레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머릿속으로 수학 문제를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떠오른 영감이 조금씩 종이에 적혀졌고 리베성은 이 기록을 정리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 후 약 1년쯤 뒤에 그는 첫 번째 발견을 했고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생활이 궁핍하지만 않았다면 해가 뜨면 농사 짓고 해가 지면 계산하는 날들을 리베성은 평생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98년 43세의 그는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날 때 짐 속에는 옷 몇 벌과 자신이 수학을 연구한 원고 그리고 고중 때의 수학책이 있었습니다. 그 후 리베성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섭니다. 날마다 청소하고 폐지를 묶고 봉지에 담고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다망하게 지나갑니다. 그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조용히 수학만 계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생활이 그에게 남겨주는 수학 연구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반나절은 농산일을 하고 반나절은 수학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도 집착은 있었습니다. 주변 공사장에서 나온 폐자재를 주워와서 나무판 위에 매직으로 빽빽하게 요도 공식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땅에 나뭇잎이 얼마나 있는지, 건설 노동자가 벽돌과 기와를 얼마나 나르는지, 도시의 숨은 곳으로 살아가던 날들에 길가의 가로수와 지나치는 건설 현장 옆은 모두 응용 문제의 원천이었습니다. 리베성에게 있어서 수학은 곧 생활이었습니다. 리베성이 농사짓던 때부터 주위에서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그가 종이에 무엇을 쓰는지 몰랐고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연구해서 밥이 나옵니까? 옆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좋은 대답은 전문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수학 학술지에 두 번 투고했지만 모두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외로웠습니다. 나 혼자였고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외로웠습니다. 리베성은 그래도 더 열심히 견지할 것이라며 그것은 일종의 무형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리베성은 자신이 도출한 결과를 손으로 써서 보관했습니다. 원고는 대수학, 평면기하학, 립체기하학으로 분류해 보관했습니다. 각 페이지 아래에는 꼼꼼히 페이지를 매겼습니다. 이 기록은 리베성의 40여 년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베성은 항상 이제는 놓아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계산 원고와 100여 개의 결론을 그냥 상자 안에서 썩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청소하는 빌딩에서 일하는 장자애를 떠올렸습니다. 평소에 마음이 따뜻한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고를 받은 장자애는 자신이 리베성 아저씨의 당부를 저버릴까 우려돼 원고를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분명 리베성은 전문적인 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새롭지 않으며 수준은 고중 수학 교과서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리베성의 연구 수준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이가 올린 영상 아래에 한 네티즌이 9평방미터 지하실에서 나온 수학 할아버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정의 고수를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댓글창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자신이 평생 연구한 것이 오래전 선배들에 의해 철저히 분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떤 심리를 갖게 될까요? 이 댓글에 대해 많은 네티즌은 할아버지는 이 정리를 처음 증명한 사람과 똑같이 위대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리베성은 꽤 철학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산정에 사람이 있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사람이 있든 없든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올라야 할 산을 오르면 됩니다. 같은 문제에도 다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의 풀이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산 위에 사람이 있는지 헤아리지 말고 그저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르든 그렇게 오르면 됩니다. 리베성 할아버지가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점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다시 기다리면 됩니다. 마치 수학처럼 인생처럼.
네, 지금까지 9평방미터 지하실에 수학 할아버지가 전하는 견지의 힘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라관중과 삼국지에 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라관중은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의 소설가 희곡 작가이다. 라관중은 산소태원 출신인데 이름은 본이고 호는 호의 산인이며 관중은 자이다. 라관중은 원나라와 명나라 정권이 교체되는 동란 시기에 생활하면서 일제 원나라 말기 봉기에도 참가했다. 라관중은 황제를 보조할 뜻을 가졌으나 주원장이 통일을 이룩한 후 통용을 받지 못해 소설과 희곡 창작에 집념했다. 그가 쓴 소설로는 수당지전, 잔당오대사연이, 삼수평요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작은 삼국지연이며 희곡작품으로는 조태조 용호 풍문회가 있다. 장편소설 삼국지연이는 원명은 삼국지통소연이다. 삼국에 대한 역사 이야기는 당나라, 송나라 시기부터 민간에 전해졌다. 삼국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일찍 창작된 작품은 원나라 시기 삼국지 평화이다. 라관중은 민간 전설과 민간 예의들이 창작한 삼국에 관한 화본, 희곡을 기초로 진수의 삼국지와 그에 대한 배송지의 주해본 등 역사책에 근거해서 삼국지 통소연의를 써냈다. 삼국지 연의를 라관중이 쓴 이후로 시기 시기마다 재판됐고 재판될 때마다 회모, 권소, 그리고 시사가 고쳐졌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120회본 삼국지 연의는 모종강 부자가 기원 1679년에 수정한 것이다. 삼국지 연의가 나온 후 그 영향으로 역사 소설이 흥기하기 시작했고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인물들을 무대에 올린 희곡 작품이 대량 창작됐다. 삼국지 연의는 중국 역사 소설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이다. 총 120회 75만 자 편폭으로 동한 말년 황근 봉기로부터 위, 초, 오 삼국의 대립을 거쳐 진이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즉 기원 184년부터 280년에 이르기까지 근 100년의 역사 이야기를 담았다. 이 소설은 결구가 엄밀하고 이야기 흐름체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씌워져 있다. 소설 언어는 비교적 알기 쉬운 문언문이다. 라관중은 구전의 역사 소설에서 역사 사실이나 열거하고 그 사이에 야사 일문을 섞어 놓으면서 인물 형상 부각을 홀씨하던 편향을 극복하고 개성이 선명한 전형적인 인물 형상들을 부각했다. 이런 중국 역사 소설 창작에 있어서 일대 변혁으로 된다. 삼국지 연의의 예술적 성과는 다 방면적인 것이다. 작자는 사람들의 식물 울리는 군사와 정치 투쟁을 서술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술적인 수법으로 선명하고 풍만한 많은 인물 형상을 성공적으로 부각했다. 전반 책에는 4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중 작가가 힘을 들여 묘사하고 선명한 인물 성격을 가진 인물이 수십 명이나 된다. 권력을 잘 이용하고 음흉하고 의심이 많은 위나라 통치자 조조, 지혜가 풍부하고 계략이 많은 총나라의 군사 제갈량, 충의의 화신인 관운장, 용맹하고 호방한 총나라 장군 장비, 지혜롭고 숭벽심이 강하면서도 협의한 오나라 원수 조효 등은 모두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전형적인 인물들이다. 라관중이 창작한 삼국지연의는 중요한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 사유의 백과전서식의 작품으로서 그 당시 사유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자상히 보여주었다.

0: 접게 됐습니다.
1: 뉴스요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최근 선진제조업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지시에서 선진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석이의 중요한 지시는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간부 대중들은 선진제조업 발전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꾸준히 성과를 쌓으면서 제조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확고부동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18차 당대회 후 우리나라의 선진 제조업은 끊임없이 발전 성장해왔고 혁신력과 경쟁력, 종합실력이 눈에 띄게 강화돼 제조 강국 건설에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발전사 소직 부사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작의 해인 올해 당중앙이 전국 선진제조업 대회를 개최한 것은 제조 강국 건설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중요한 지시를 내려 새 노정에서 제조 강국을 건설하는 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소호를 확고히 실천하며 중점 산업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착실히 추진해 중고급 단계로의 도약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신구 동력의 전환을 다그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선진 제조업을 적극 육성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강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정보화부 기획사 요군 사장은 우리나라 선진제조업 발전이 중대한 성과를 거둔 근본 원인은 습근평 총서기의 지도와 키사비 역할에 있으며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인 인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형 공업화의 기본 목표 달성을 확고히 지향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관근 핵심 기술의 난제 해결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심화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새 노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새로운 발전 지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의 방향을 견지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자주적인 통제 수준을 높이며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다그쳐 실물 경제의 기반을 잘 다지고 한층 더 확대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선진 제조업 발전의 중대한 의의, 방향과 경로, 핵심 과업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전략성, 지도성, 대상성이 매우 강해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재정부 경제건설사 방흥 부사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통찰력이 뛰어나고 사상 내포가 깊으며 내용이 풍부해 선진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근본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은 국가를 세우는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이며 국민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공공재정의 직책에 기반해 우리는 재정정책의 지도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선진 제조업의 더 나은, 더 빠른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 항공공업그룹 유한회사 곽승걸 부총경리는 첨단장비 분야의 주황기업으로서 이는 중대한 전략적 기회이자 더욱이는 무거운 사명과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성걸 부총경리는 나라의 중대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관건적 핵심 기술을 공략하며 항공 첨단 제조 능력을 강화해 항공 장비에서의 자주적인 통제 가능한 실효성으로 제조 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선진 제조업의 발전은 각계 공동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들은 중점 분야에 주목해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정면

0: 치밀하게 힘을 쓰며 재반과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선진 제조업의 혁신력과 경쟁력, 종합실력을 끊임없이 제고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계획국 상봉부국장은 주한기업은 우리나라 선진 제조업의 중추적인 힘이라고 하면서 향후 원천적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제조업 전환의 새 경도를 모색하며 주한기업의 현대산업사슬 사슬장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탄성과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기계공업그룹 유한회사 전략발전부 장대량 부장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중대장비, 농업기계장비, 선진계측기기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관근 핵심 기술을 장악하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 집단을 육성하고 구축해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중고급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이동그룹 정부기업사업부 유강 총경리는 이번 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은 차세대 통신망, 차세대 산력망, 인공지능 기반 시설로 국가 6가지 네트워크 업무 포치를 접속하고 5세대 이동통신공업 전문 네트워크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지면과 위성이 서로 보완하는 신형의 기반 시설을 이룰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회사 금융업무부 장봉 총경리단 당면 공상은행의 제조업 대출 잔액은 이미 5조 8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국가 전략 포치에 발맞춰 더 많은 금융자금을 실물경제 주전장으로 정확히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장봉 총경리는 또 실속 있는 금융 투입으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18일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공문 상무회는 로룡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스포츠 경기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때 관한 오물을 연구했으며 의료 건강 회복 확대와 향상 공정을 포치하고 실시했습니다. 회는 종이학 전통지식 보호 조례 초안을 심의 채택하고 종아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등 15개 법률에 수정한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문 상무회는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영향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해 노인 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과 진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봉사 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데 조력하고 노인 돌봄 봉사, 건강검진, 사회보장 등 분야에 직접적으로 힘을 쏴 다차원의 다기동형의 노후연금 체계를 완비하여 자택이나 지역사회, 기관의 노인 돌봄 봉사의 연결 경로를 개통하고 보편적인 노인 돌봄 봉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고령층의 특성에 맞춰 운발 제품과 봉사를 다양화하고 운발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육성해 노인층의 소비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회는 스포츠 경기가 대중의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품질 스포츠 경기의 공급을 확대하고 각종 체육 경기장 시설과 대회 자원을 활성화하여 잘 활용하며 경기 스포츠 대회, 프로 대회, 대중 스포츠 대회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와 문화, 관광, 경영 등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 관람 경험을 높이고 종합효과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회의 관리와 보장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대회 운영 조치를 다수 육성하며 경기장, 인력, 기관에 대한 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각종 대회의 안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초 단위를 중점으로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봉사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 회복과 간호 자원이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건강 회복과 간호 봉사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수준을 높이고 도움하는 지능형 건강 회복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 봉사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 회복 의료 및 장기 요양 봉사 항목 목록을 동적으로 조정하며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봉사 가격의 개혁을 심화하고 인재 양성 정책을 개선해 직업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의학 전통 지식의 보호와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중의학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의학 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중의학의 기초리론, 진료규칙, 작용효과에 대한 연구와 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의학 전통지식의 보급과 응용을 강화하고 대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상호학습과 상호참조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등 15개 법률의 개정안 초안을 논의하여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해당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8일 북경에서 이집트 파리드 참의장을 접게 됐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이달 초 습근평 주석이 이집트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양국 원수는 중국과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 추진에 합의했고 새로운 정세 속 상무관계 발전의 새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양국 원수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고 전통적 진선을 이어가며 정치적 상무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무 협력을 심화해 중국과 이집트 관계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이집트 의회와 각 차원 다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민주법치 건설의 경험 교류를 심도 있게 전개해 중국과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파리드 의장은 이집트와 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각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이집트 참의원은 중국 전국인대와 교류 협력을 강화해 양국 발전에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1: 전국 총리 왕호령 주석이 18일 북경에서 이집트 파리드 참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령 총리 주석은 얼마 전 이집트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성공적인 역사적 방문과 관련해 양국 원수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달성해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력으로 이행하고 전통적인 진선을 이어가며 호의 협력을 확대해 중국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국 종협은 이집트와의 교류와 왕래를 한층 더 강화하여 중국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추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파리드 참의장은 지난 70년간 이집트와 중국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협력 성과가 풍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과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참의원은 중국 전국 정협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사회론단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양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홍,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석했습니다.
0: 9.18 사변 발생 95주년을 맞아 잊지 말자 9.18 타종 경보식이 18일 오전 연영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 잔력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이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오전 9시경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전원이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9시 18분 경세종이 울렸습니다. 14번의 종소리는 중국인민이 14년간 겪은 고난과 험난한 항일전쟁 역사를 상징합니다. 심양 전역에 방공경보가 울렸고 기차, 배, 자동차가 일제히 경적을 울렸습니다. 왕소홍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요령에서 항일전쟁에 참가했던 노전사 노동지 대표, 항일열사 유가족 대표, 주황의 당정군 군중단체 관련 부문과 각계 민중 대표 등 약 1,000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박재송 18일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열고 장중한 의식으로 선열들을 추모하고 위대한 항정 정신을 계속 발행하면서 분발 전진의 힘을 응집했습니다. 18일 오전 사회 각계 대표들이 강서 남경에 있는 중국 침략 일본 남경 대학살 조난 동포 기념관에 모여 국기 개양, 국가 제창, 평화의 다종 행사에 참가하여 의력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종을 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75세 남경 시민 용료춘은 우리는 선열들을 추모해야 한다며 과거를 잊지 말고 의력사를 마음에 새기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각자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8일 오전 9시 18분 할빈 중국 침략 일본군 제731 부대 죄증 진료관에서 9.18을 잊지 말자 애국주의 교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400여 명 대학생, 중학생, 소학생, 의료일꾼, 군과 경찰, 철도, 기업 사업단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기념식과 현장 학습을 통해 의력사를 되새기고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할빈시 공안국 경찰 장월은 선구자들이 혈육의 몸으로 조국을 수호했다고 하면서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는 애국심을 매번 출동과 방문에 녹여놓어 수많은 가정의 동포를 지키며 당과 인민의 충실한 수호자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길림성 통화시 휘남현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의 주요 요격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9.18 사변 이후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은 휘남의 깊은 산속과 울창한 숲으로 진격하여 현지 산악지대를 기반으로 요격전을 전개했습니다. 18일 길림성 휘남의 사회 각계 군중들이 혁명 영렬들을 참배하고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분발 진취의 힘을 얻었습니다. 휘남현 제1중학교 학생 마정로는 이 역사를 영원히 기억할 거라며 선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신적 힘을 학습의 동력으로 삼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장차 조국에 보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병륙 운하가 정식으로 통항한 뒤 남령 양포 강해직통 항로의 첫 선박이 18일 점심 양포항에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해당 항로의 첫 운항과 함께 광서 서남지역 내륙과 해남의 자유무역항을 잇는 새로운 수상통로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16일 평륙 운하가 정식 통항했고 남령항 양포항 강과 바다 직통 항로의 첫 운행 임무를 수행한 화물선 광성 798호가 남령항 육경 작업구에서 출발해 평륙 운하를 따라 남쪽으로 항행해 흠주항을 거쳐 바다로 나와 최종적으로 양포 국제 컨테이너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선장 진가문은 이번 항행에서 선박에는 광서 현지에서 생산된 화물만 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양포항 부두는 지금 큰 변화가 생겼고 항로도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남령항에서 양포항까지 직통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화물 물량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선박도 앞으로 양포항에 더 자주 올 것입니다. 첫 운항 선박이 항행하는 내내 안전보장도 전 과정에서 가동됐습니다. 양포 해사국은 해상 순찰선 플러스 무인기 플러스 VTS 전자 순찰의 립체 호위 체계를 기반으로 전 과정 실시간 추적을 실시해 광성 798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항을 보장했습니다. 평륙 운하가 개통된 후 광서 내하수우는 북부만을 거쳐 직접 바다로 나가게 됐고 서남 지역은 이로써 거리가 더 짧고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출해 통로를 하나 더 갖게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프로였습니다.

0: 얘는 평화의 소녀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8월 14일 세계 위안부 기념일 전후로 독일의 많은 민간단체들이 베를린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현지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평화의 소녀 동상 앞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공문 안에 나뭇잎이 이미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고 조각상은 한쪽 구석에 돌 때 조용히 서서 두 주먹을 쥔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억누르는 듯하면서도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세계 위안부 기념일은 아시아 민간기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2012년 12월에 공식 제정했습니다. 1991년 같은 날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노인이 수십 년간의 침묵을 처음으로 깨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군의 성노예 강제징용 만행을 공개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일본이 오랫동안 은폐해온 이 어두운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정부와 군대는 중국, 조선반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해 성노예화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감행했으며 피해자는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살아있는 증인들은 더욱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 등록된 생존자는 6명뿐이고 한국은 5명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미 90세를 넘겼습니다. 하루하루의 흐름은 역사의 또 한 번의 침묵을 의미합니다. 기념 행사에 참석한 미츠 요네르타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숫자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숫자 뒤에는 이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어머니, 자매 또는 딸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중국, 한국, 독일 등 여러 지역에서 잇따라 위안부 피해자 추모 동상을 세웠습니다. 베를린의 이 평화의 소녀 동상은 2020년 9월 28일 완공됐고 완공 이후 여러 차례 일본 정부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조각상은 처음 미시간주 및 지구의 한 거리에 설치됐습니다. 2022년 당시 일본 수상 기시다 후미오가 전 독일 총리 숄츠와 면담하던 자리에서 독일 측에 조각상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몇 차례 협상 끝에 이 조각상은 지난해 부득이하게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린근 예술공원 구역에 림시로 안치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의 행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의 위안부 기념 조각상 설치 과정에서도 일본 측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 하나가 무엇 때문에 일본 정부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들겠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일본 우익 세력이 침략 범죄를 한 번도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강제 징집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부터 갑등급 전범이 공양된 이른바 야수군이 진자를 참배하는 것까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 침략의 성격을 희석하는 것에부터 9.18 사변 이후의 침략 행위를 자위전쟁으로 궤변하는 것까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역사적 진실을 조금씩 지우면서 침략의 죄책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현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카이치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거듭 잘못된 발언을 하면서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최저선을 도전했고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덮는다고 해서 정의의 추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유엔 인권리사회 특별기구의 독립인권 전문가 16명이 성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조속히 진실과 정의를 직시하고 배상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레지나 밀하우저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도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사하고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맞으며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에 묻은 흠집은 점점 더 뚜렷해졌지만 그 침묵 속의 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저절로 발걸음을 늦추고 그 고요하면서도 굳센 얼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굴하지 않은 의지를 읽어내고 또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그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동상은 말없이 발걸음을 멈춘 이들 하나하나에게 묻습니다. 늦게 찾아온 정의는 아직 그들을 또 얼마나 더 기다리게 할까요?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위안부 등 역사적으로 남아 내려온 문제들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적절히 처리해야만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진정한 존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 평화의 소녀 동상 앞에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습근평 국정운영 로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0: 금사강 기슭 한 폭의 붉은기 아래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과 아시안 협력의 힘을 실어주는 황금 통로 병륙 운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에 자력 갱생하고 분발 진취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중국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봉건적 착취 압박 제도를 소멸하고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확립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전복과 파괴 및 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중화민족은 역사상 가장 광범하고 심각한 사회 변혁을 이루었고 가난하고 낙후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큰 걸음으로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를 향해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낡은 세계를 타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줄도 압니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에 사상을 해방하고 예의 진취함으로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신중국 창건일에 당의 역사에서 심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전환을 이루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 당의 기본 노선을 확립하고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했으며 각 방면의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고 견지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하여 고도로 집중적인 계획경제로부터 활력이 넘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폐쇄와 반폐쇄 상태에서 전방위적인 개방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실현했고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낙후하던 데로부터 경제 총량이 일약 세계 2위에 올라서는 대로의 역사적 돌파를 실현했으며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던 데로부터 총체적 초요사회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초요사회로 매진하는 역사적 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새로운 활력으로 차넘치는 체제적 보장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시대의 발전을 성큼 따라잡았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에 드높은 자신감과 자강정신으로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혁신을 추진하고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담함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했으며 오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비교적 완비된 당내 법규 체계를 수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할 때 관한 전략적 배치를 명확히 하는 등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을 이룸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더욱 완비된 제도적 보장, 더욱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욱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해 희생된 선열들 그 뜻도 장하여라 이로를 휘어잡아 새 세상 창조했네 라는 두려움 모르는 기계로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웅대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그동안 개척해낸 위대한 길, 창조해낸 위대한 사업, 이룩해낸 위대한 성과는 필연코 중화민족의 발전사와 인류 문명의 발전사에 기재될 것입니다.
0: 네,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계속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지겠습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0: 네, 오늘은 금상항 기슭 한폭의 붉은기 아래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사강은 이곳에서 급한 큰 구비를 돕니다. 동쪽 강변의 벼랑에는 주홍빛 큰 글자 두 개가 바위백에 깊이 파고들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서장 두 글자입니다. 절벽 아래로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강기슭에 강탁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6일 새벽 중국인민해방군 제18군이 이곳에서 금사강을 강행 도하하면서 오성붉은기가 처음 서장에서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금사강 강변 마을은 이로 인해 서장 해방 첫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마을에서는 소가족배 9척을 모두 동원해 해방군이 강을 건너도록 도왔습니다. 배사공들은 3년 동안 18군의 인력과 군량을 운반해 덕격에서 강탁으로 다시 참도까지 날랐지만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해방군이 식량을 나누어 주었기에 서장 농로 출신인 마을 주민들은 처음으로 흰 쌀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강탁촌 사람들은 늘 산에는 뿌리가 있고 물에는 근원이 있으며 민족 단결은 이 땅의 가장 깊은 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72여 년이 흐른 지금 이 뿌리는 이미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강탁촌 역사 해설사인 양진좌가는 나루터에 서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해방군이 강을 건너든 이야기를 자상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병참기지의 18군 여전사 우준아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우준아는 임신 중 양곡 창고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해 흙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왕병강이라고 지었으며 애명을 소강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조된 후 그녀는 2등 을급 장녀가 되었습니다. 만년에 그녀는 후손들에게 자신을 전투의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5년 아들은 유고를 들고 선인들이 개척한 길을 따라 그녀를 마을의 큰 돌 아래 정중히 안장했습니다. 강탁진 스랑도자 진장은 이런 이야기들은 전시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탁마을 사람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홍색의 기억들은 정성들여 지켜지고 있습니다. 2018년 강달현 18군 도강 홍색 유적 공원이 건설되었습니다. 공원에는 사진, 문자, 담해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18군의 서장 진입, 도강 전투와 후속 건설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전시하였고 또 참도 전역, 혁명열사 영명록, 천장도로 건설, 서장 평화 해방 등 전문 주제의 전시도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홍색 교육을 개학 첫 수업에 포함시키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구술과 마을 역사관의 전시를 통해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아이들 때부터 길러가고 있습니다.
2: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강탁촌에서는 또 마을 역사관, 1950년 곡물 창고, 도강 유적을 기반으로 2023년 이후 지금까지 100여 회의 홍색 교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보호 외에도 일상적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강탁촌은 크지 않고 100여 가구에 500여 명이 사는 다민족 공동 거주 마을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인 일입니다. 촌 당지부 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여러 민족의 부창조 인재를 선발해 지도부에 드리고 당원과 주민이 짝을 이루어 서로 돕는 방식으로 당건설 플러스 민족 단결의 틀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갈등 해소는 구역 담당자 플러스 연계 관리자에 의존함으로써 작은 일은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큰 일도 마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을은 물 공급과 전력 공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민족 단계는 한가족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소형 경운기와 분리수거함 등 주민복지 물품을 배포하여 주민들이 생산과 생활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조정보다 더 일상적인 것은 서로 돕는 일입니다. 강탁촌 역사 해설사 양진조가는 만약 관광객이 고산 반응이 오고 차가 진흙길에 빠졌을 경우 누가 도움이 손길을 내민다면 그 사람이 곧 강탁 사람입니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에 모여 2024년 9월 강탁촌 촌위원회가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집체 칭호를 안고 돌아온 배경이 되었습니다. 영예를 안아왔지만 마을에서는 의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강탁진 스랑도자 진장은 먼저 홍색 교육 일정을 촘촘하게 배치해 아이들이 왜 이곳에 붉은 깃발이 꽂혀 있는지 왜 단결이 여기서부터 자라나는지를 잘 알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홍색 자원이 살아나려면 핵심은 단결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체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강탁촌은 홍색기역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강유적, 크고 작은 보루, 1950년 곡물창고, 18군 병영 예터 등 사적지와 유적지들을 선으로 이어놓고 다시 제3자 운영을 유치하여 마을 대학생들을 해설사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민박 15곳과 특산품 소상점 6곳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본 마을과 주변 지역의 12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탁촌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마을 전체 누적 관광객 수는 2만 명을 넘었고 홍색 관광 종합 수입은 1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집을 확정해 민박을 발전시키도록 이끌었고 흩어져 있는 홍색 관광지와 자연 관광지를 하나로 이어 고품질 코스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해설사 양진조가의 해설도 그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유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서장인이 삶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와 관광의 교류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루시가 더꼭 깨앉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낡은 집이 그저 낡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돈 버는 길이 되었습니다. 스랑도자 진장은 강탁의 공동부유 계산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홍색 자원을 분류해 서장인들에게 배당하고 여러 민족에 함께 수익을 봅니다. 네, 금사강의 물은 195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소가죽 배는 원령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나무틀 위에 놓여졌고 배사공의 후손들은 민박을 차렸으며 강탁 마을의 아이들은 붉은 깃발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 절벽 위에 두 글자 서장은 단지 지리적 입구일 뿐만 아니라 단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네,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6: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과 아시안 협력에 힘을 실어주는 황금 통로 병륙 운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신중국 창립 이후 처음으로 강을 건너 바다로 이어지는 대운하인 병륙 운하가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 서남 지역의 출해는 에도라 가야만 했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고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황금 통로가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사 해운업계 옆 사이트인 해양무역과 해사 언론망은 사설에서 병륙 운하의 개통이 중국과 아시안 간의 무역 교류를 한층 더 촉진하고 나아가 중국과 아시안 국가들 사이의 무역 및 경제 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 시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병륙 운하의 통항 가치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네, 올해는 중국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 2026-2030이 시작된 해이며 또한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업그레이드 의정서 서명 이후 조속한 현지 이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해입니다. 17일 제23회 중국 아시안 박람회 및 중국 아시안 경영 투자 정상회의가 남양에서 개막했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 기회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평균 운하의 항행 개시는 시의적절했고 그 의미도 매우 깊었습니다. 중국 서부의 육해 신통로를 잇는 핵심 사업인 평균 운하는 5천 톤급 선박이 통항할 수 있고 세계의 유사한 운하 가운데서 통항 능력이 가장 뛰어난 운하입니다. 평육 운하 건설에는 깊은 현실적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측면에서 보면 중국 서남 지역에는 강과 바다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부족해 화물을 동남아로 수출하려면 동쪽으로 에도라 바다로 나아가야 하므로 해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외부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아시아는 오랫동안 서로의 최대 교역 파트너였지만 물류 비용이 높아 양측의 무역 발전을 제약해왔습니다. 평육 운하가 완공되어 항행을 시작하면서 중국 서남 지역에서 아시아안으로 가는 운송 거리가 가장 짧은 수운 대통로가 열렸고 서남 내륙과 아시안 간의 운송 거리를 560km 이상 단축했으며 물류 비용은 18%에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매년 운송 비용을 5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이른바 빠름과 절감의 결합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의 동남아시아연구센터 주임 허이평은 이는 주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과 기술 응용 능력의 뒷받침 덕분이고 또한 중국이 개방과 협력을 통해 호혜 상생을 실현하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륙 운하의 통항은 전세계 대형 수류와 항운 공사 건설에 중국의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왜트남 주중대사 범청평은 평륙 운하의 항행이 중국의 기술 역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 상호 연결과 소통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의지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아시아는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17년 연속으로 아시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아시안의 무역 총액은 5조 9,500억 원에 달해 20.6% 증가했고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17.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평륙 운하가 개통된 후 중국 아시안 협력에 어떤 힘을 더 실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수상 대동맥은 우선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가져옵니다. 평륙 운하가 개통된 뒤 중국 14억 인구를 가진 대규모 시장과 아시안 6억 7천만 명의 대규모 시장 사이에 양방향으로 흐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황금 통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광서 백색 서강투자발전유한공사의 냉자연 이사장이 계산해 본 데 의하면 전통적인 운송 방식과 비교할 때 대량 화물을 평륙운하 물류 통로로 운송할 경우 톤당 수로 운임을 30% 절감할 수 있고 전체 운송 시간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기업에 실질적인 호재를 가져다 줍니다. 네, 많은 아시안 국가들에게 있어서 평륙 운하는 발전의 병목을 돌파할 희망의 항로입니다. 캄보디아 주중대사 쇼감인은 운하가 개통된 뒤 캄보디아의 농산물을 중국으로 더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주중대사 숭펑 시가르는 아시안에서 유일한 내륙국인 라오스가 오랫동안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없어 발전의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평륙 운하의 완공과 가동은 라오스가 발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운하가 통하면 산업이 번창해집니다. 중국 아시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업그레이드 의정서에 따라 양측의 자유무역 협력과 역내 경제 통합 과정은 디지털, 친환경, 표준, 생산과 공급망 등 신흥 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평륙 운하가 개통된 뒤에는 중국 서남 지역과 아시안 국가들 사이에 자금, 기술, 인재, 노동력 등 요소가 더욱 집결하여 연선의 조선, 물류, 가공무역 등 항만 임적 산업의 직접을 이끌고 새로운 산업대를 형성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프랑스 에셴그룹이 남영 육경 화공단지에 투자한 제지와 화학품 프로젝트는 외국 자본이 강변 산업대에 대한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타이 공영방송은 평륙 운하가 국경 간 무역과 국제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타이와 중국의 공급망 연계 기회를 늘려 타이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베트남 연구원인 위홍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평륙 운하는 개방된 공공재로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공동발전의 기회를 창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평륙 운하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개방 중추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쪽으로는 강을 통해 바다로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유라시아와 연결되며 중국 유럽 화물열차와 철도 해상 연계 운송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중국 아시안 협력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하나로 잇고 지역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열어 세계와의 연결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곧 개막하는 중국 아시안 박람회에서 국제 전시구역은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 새로운 항로를 긍정적으로 보고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필리핀 주중대사 지민은 평륙 운하가 중국이 글로벌 경제 무역에 심층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강물이 거세게 밀려오고 수많은 도배가 경쟁하듯 출발합니다. 백년 변국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평륙 운하가 강과 바다를 관통함으로써 중국 서부의 육해 신통로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안 상호 연결 수준도 한층 심화시켜 더욱 긴밀한 중국 아시안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하드웨어적인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는 중국 아시안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새로운 항로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중국의 기회를 함께 누리는 새로운 경로이기도 합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파트 베란다 다육식물 화분에 어느 날 잡초 하나가 싹을 틔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뽑지 않고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풀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육식물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자라더니 어느새 꽃까지 피우며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싹 하나도 그대로 두면 결코 작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잡초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거둬낸 다음 그 자리에 평온함, 겸손함, 기쁨 등을 심는다면 살아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잡초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마음의 잡초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한혜윤 가수가 부릅니다. 언제나 고향과 함께 산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현 시기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혁명과 대국 간의 대결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사슬과 산업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부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근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장은 조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조항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 부문은 전략, 개혁, 계획, 정책, 소비스를 틀어주는 것을 강화하여 실용의 고국 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용량, 자원플랫폼, 지역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계획과 정책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를 기재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조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리반,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했고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전환 기재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관리사업의 조율과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 간 과학기술 관리 직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시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총체적 배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민용 과학기술 융합 발전 체제 및 기재가 더욱 완비돼 부문, 조항 및 지방 군용 및 민용과학기술 사업의 합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전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용체계와 국정운용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는 이 총적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제재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격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구리종.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개구리의 겨울잠, 동면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 지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개구리들은 어디로 사라질까요? 여름에 연못에서 시끌벅적 울던 개구리는 겨울이 되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이 바로 동면이라는 자연의 신비한 생존 전략입니다. 개구리는 변온 동물입니다. 몸의 온도가 주변 환경의 온도와 같이 변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움직이거나 먹이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겨울을 살아가기 위해 몸의 활동을 거의 멈추는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개구리는 연못 바닥의 진흙 속이나 땅속 깊은 곳에 숨어서 겨울을 보냅니다. 이때 심장 박동은 매우 느리게 뛰고 호흡도 거의 멈춥니다. 먹이도 전혀 먹지 않고 몸 안에 저장해둔 에너지만으로 겨울을 버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은 조용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기온이 다시 올라가면 개구리는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심장과 호흡이 다시 활발해지고 다시 물가로 나와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면은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동물의 지혜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의 활동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아끼는 방식이죠. 자연은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생존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개구리의 겨울잠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 흥미롭게 들었던 동면 이야기 오늘 다시 전해드리니 감회가 새롭네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동물들의 지혜 그리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익숙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짧은 글 전해드렸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내용을 계속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염수원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에 가고 싶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다음, 지구를 감싸는 보호막, 자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자기장은 지구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의 하나입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고속의 하전 립자들을 우주로 쏘아내고 있습니다. 이 립자들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그대로 지구에 닿는다면 식물과 동물, 인간의 생명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이 이 립자들을 감싸고 빗겨내어 대부분이 지구 표면에 닿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자기장은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지구를 보호하는 셈입니다. 자기장은 지구 내부의 용암이 움직이면서 생겨납니다. 지구 중심부는 뜨거운 액체 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금속이 끊임없이 순환 운동을 하면서 자기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자기력은 지구 밖 우주 공간까지 뻗어나가 넓은 영역을 감쌉니다. 자기장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라침판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바로 지구 자기장의 힘 덕분입니다. 과거의 항해사들은 라침판을 이용해 길을 찾았고 오늘날에도 많은 기술이 지구 자기장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 자기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만 년 단위로 자기의 극이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자기장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없다면 지구의 생명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지탱하는 자연의 힘, 그것이 바로 지구 자기장의 신비입니다. 계속해 겨울밤의 기적, 서류와 얼음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창문에 아름다운 무늬가 피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서리죠. 아무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자연이 스스로 만든 그림입니다. 서리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요리 표면에다가 액체가 되지 않고 직접 얼음으로 변하는 승화 현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수증기 분자들이 차가운 표면에 모여 얼음 결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얼음 결정은 기본적으로 육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가지가 뻗고 가지가 갈라지면서 각기 다른 무늬가 생겨납니다. 하나하나의 서리 결정은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마치 자연이 하나씩 손으로 조각한 보석처럼 정교합니다. 밖의 기온이 아주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더 복잡하고 화려한 서리 무늬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나무 가지처럼 가늘게 뻗고 어떤 것은 꽃잎처럼 둥글게 펼쳐집니다. 햇살이 비추면 얼음 결정이 빛을 반사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면 소리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자연의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얼음을 단순히 차가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세한 분자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얼음 결정의 세계는 놀랍고도 정교하고 신비롭습니다. 추운 겨울날 창문에 피어나는 소리를 보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연 현상 속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고향아.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용실 씨의 엄마는 나더러 시집 가라 해요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외아들 하나를 장가 보내고 세간을 내어준 뒤 홀가분하게 독립시켰다. 그리고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여 년이 훌쩍 지났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라도 탈없이 모사하기를 몸과 마음으로 약속하며 나날을 보내는 모녀가 되었다. 모녀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허물없고 믿을 수 있는 관계라지만 나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말을 삼가하고 또 삼가한다. 상처가 될 말은 아예 생각조차 말아야 하고 가끔 어머니가 불편해할 때 애가 나서 내 뱉으려는 소리도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목구멍으로 삼키고 불편함은 속으로 좁아버린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필경 어머니이다. 10여 년 넘게 앓고 있는 자신을 애써 간호하는 딸의 팔자가 늘 마음에 걸려 자주 같은 말을 내뱉곤 한다.
1: 용실아, 좋은 사람 만나 시집을 가라.
0: 그럴 때면 왜 하필 그런 말을 하실까 하고 생각해 본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는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하시는 말이다.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시는 그 말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는 따뜻한 사랑임을 안다. 어머니는 전처럼 내가 남편과 함께 웃으며 사는 모습을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려보며 하시는 말씀이다.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손발이 되어 간호하는 나를 더 붙잡고 싶지만 또 하루빨리 하늘나라로 가서 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의 여실한 고백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어머니 어떻습둥 하고 안부를 묻는 말조차 감히 꺼내지 못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몇 번이나 망설여졌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가까이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쩌면 그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일조차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40여 년 전 내가 24이 되던 해에도 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불러앉혀놓고 말씀하셨다. 시집도 때가 있는 법이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 말에 나는 결혼을 했다. 사업도 안정적이고 학력도 좋고 인물도 훤칠한 남자였다.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으며 평범한 행복이 시작된 듯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남편은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우리는 국내 요명병원을 전전하며 집 네 채를 다 팔아 치료비를 마련했건만 결국 남편을 구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사위의 죽음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다.
1: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먼저 가다니.
0: 남편의 장례식 날 어머니의 손수건은 눈물로 흠뻑 젖었다. 어머니 역시 37살에 남편을 잃고 다섯 남매를 홀로 키우셨다.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아버지의 목까지 혼자 짊어

모신 채 살아오셨다. 그래서인지 늘 자식들에게만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셨다. 종년의 배우자를 잃는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겨운지 몸으로 겪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자식에게 생애 진액을 다 빼주고 속이 텅 빈 나무처럼 말이다.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는 다섯 자식 가운데 그래도 둘째 딸인 나를 선택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내가 수학교 때 학교에 가 돌에 걸려 넘어져 허벅지 뼈를 다쳐 절뚝거리게 되자 어머니는 나을 때는 정상아이였는데 왜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가 라며 체념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나를 업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천진골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 마음에는 아픈 자식이 첫째다. 다리를 다쳐 아팠던 나, 그런 나를 업고 다닌 말리길, 결혼하여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동무해주고 싶어 우리 집으로 오셨다. 그렇게 함께 살면서도 어머니는 틈만 나면 같은 말을 하셨다. 용실아, 가정에는 남편이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너는 지금 그걸 다 혼자 하고 있구나. 그러다 너도 나처럼 쓰러진다. 몇 해 전 봄, 마당에 산포도를 전지하러 남자를 불렀다. 그가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어머니께 인사를 했다. 어머니, 효녀 따님을 두셔서 든든하시겠습니다. 어머니는 굳은 혀로 또렷이 답하지는 못했지만 눈가에 조용히 미소가 흐렸다. 수도가 막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 남자들의 손길이 집에 머물다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시고는 늘 같은 말을 남기셨다. 그래도 남편은 있어야 한다. 코로나를 기적처럼 이겨낸 어머니는 이제 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나더러 시집가라던 그 목소리도 더는 들을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사무치게 그립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60년을 혼자 사셨고 나는 55세 남편을 잃고 어머니와 함께 10여 년을 살고 있다. 딸에게 시집을 가라던 그 말은 어쩌면 자신의 고단했던 일생을 딸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기도였을 것이다. 남자 목까지 도맡아 살며 지쳐 쓰러질까 봐 밤마다 속으로 삼켰던 걱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절대 시집갈 생각이 없다. 있어도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이 딸로서의 마지막 레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니 햇살이 거실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쥐고 나는 오래 그 빛을 바라본다. 사람의 인생이란 끝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강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머니는 평생 남편 없이 아이들을 건너편으로 또 밀며 살았고 나는 남편 없이 늙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쪽 언덕에 서 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외로움을 건너온 셈이다. 어머니가 내게 시집을 가라던 말은 새 삶을 살라는 재촉이 아니라 혼자가 되지 말라는 당부였을 것이다. 견디는 법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기대어 사는 것이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리치를 알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의식이 모두 사라진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의 조용한 얼굴을 들여다보면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영실아, 수고했다. 이제 어머니를 놓고 어서 시집을 가거라.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와신 상담입니다. 놀과의 뗄나무신, 맛볼상, 쓸개담으로 분류되는 와신 상담은 섬유에 눕고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잊지 않다라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촌조시대 오나라와 월나라는 전쟁을 거듭했습니다. 기원전 496년 오나라 왕 함례는 군사를 이끌고 월나라를 공격했는데 그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림종시 함례는 아들 부차에게 월나라에 대한 복수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후 월나라 왕 구천은 부차가 밤낮 없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훈련하면서 월나라에게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먼저 손을 써서 오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신 법료가 간곡히 간언했습니다. 안 됩니다. 모기는 흉기라고 들었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무력쟁탈은 정사에서 하책인 줄 압니다. 싸움에서 모험은 하늘이 금하는 일이거늘 이를 어겼다간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구천이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게. 월왕 구천은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오나라는 종례 부대를 출동시켜 월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월나라 군대를 공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구천과 그의 군사들은 회계산에서 오나라 군사들에게 겹겹이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구천이 법률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이 격리 말을 듣지 않은 탓에 이지 격리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 법률은 오나라의 사람을 파견하여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을 전하고 후한 뇌물을 보내 화해할 것을 권했습니다. 법률은 만약 오나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나라의 모든 것을 오나라에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천은 법률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대부문종을 파견하여 오나라의 화해의 뜻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문종은 오왕 앞에 무릎을 꿇고 월나라의 화해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종은 고천이 오나라 왕이 신하가 될 것을 바라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초비 되려 하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나라 왕 부처는 화해 의사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대신인 오자서가 이에 동의하지 말 것을 한사코 권고했습니다. 오자서는 이 기회를 빌어 월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종이 돌아와 이를 구천에게 알리자 구천은 검을 빼들어 자기 아내를 죽인 후 오나라와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이에 문종은 구천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나라의 대신 대제비는 여자와 재물에 탐욕스러운 사람이 오니 그 자를 이용하면 좋은 수가 있을 것으로 아나이다. 고천은 문종을 시켜 비밀리에 태제비에게 미녀들과 재물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과연 태제비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부처에게 선처를 부탁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고천은 자기 나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월나라는 한 차례의 재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굴욕을 당한 구천은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하고 매일 섬유에서 자면서 끼리마다 먼저 쓰디쓴 쓸개를 맛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구천은 망국의 지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경고했습니다. 몇 년 후 월나라는 끝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월왕 구촌세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분발하여 노력하거나 큰 뜻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한 말입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선진 제조 발전에 관한 습금평 총수의 중요한 지시가 두근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 조락지 위원장이 이집트 참의장을 접견했습니다.
0: 왕호영 정협주석이 이집트 참의장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최근 선진제조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지시에서 선진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간부 대중들은 선진제조업 발전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꾸준히 성과를 쌓으면서 제조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확고부동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확고히 실천하며 종점 산업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착실히 추진해 중고급 단계로의 도약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신구 동력의 전환을 다그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선진 제조업을 적극 육성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강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정보화부 기획사 요군 사장은 우리나라 선진 제조업 발전이 중대한 성과를 거둔 근본 원인은 습근평 총서기의 지도와 키사비 역할에 있으며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인 인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형 공업화의 기본 목표 달성을 확고히 지향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관근 핵심 기술의 난제 해결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심화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노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새로운 발전 지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의 방향을 견지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산업 사슬의 자주적인 통제 수준을 높이며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을 다그쳐 실물 경제의 기반을 잘 다지고 한층 더 확대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선진 제조업 발전의 중대한 의의, 방향과 경로, 핵심 과업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전략성, 지도성, 대상성이 매우 강해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재정부 경제건설사 방흥 부사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통찰력이 뛰어나고 사상내포가 깊으며 내용이 풍부해 선진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근본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은 국가를 세우는 근본이자 강국의 기반이며 국민경제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공공재정의 직책에 기반해 우리는 재정정책의 지도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선진 제조업의 더 나은, 더 빠른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 항공공업그룹 유한회사 곽성걸 부총경리는 첨단장비 분야의 주황기업으로서 이는 중대한 전략적 기회이자 더욱이는 무거운 사명과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성걸 부총경리는 나라의 중대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관건적 핵심 기술을 공략하며 항공 첨단 제조 능력을 강화해 항공 장비에서의 자주적인 통제 가능한 실효성으로 제조 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선진 제조업의 발전은 각계의 공동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들은 중점 분야에 주목해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정밀하게 힘을 쓰며 재반 과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선진 제조업의 혁신력과 경쟁력, 종합 실력을 끊임없이 제고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계획국 상붕부국장은 주한기업은 우리나라 선진 제조업의 중추적인 힘이라고 하면서 향후 원천적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제조업 전환의 새 경도를 모색하며 주한기업의 현대 산업사슬 사슬장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탄성과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기계공업그룹 유한회사 전략발전부 장대량 부장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중대장비, 농업기계장비, 선진계측기기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관근 핵심 기술을 장악하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 집단을 육성하고 구축해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중고급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이동그룹 정부기업사업부 유광 총경리는 이번 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은 차세대 통신망, 차세대 산력망, 인공지능 기반 시설로 국가 6가지 네트워크 업무 포치를 접속하고 5세대 이동통신공업 전문 네트워크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지면과 위성이 서로 보완하는 신형의 기반

0: 시설을 이룰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은행 회사 금융업무부 장봉 총경리단 당면 공산은행의 제조업 대출 잔액은 이미 5조 8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국가 전략 포치에 발맞춰 더 많은 금융자금을 실물경제 주전장으로 정확히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장봉 총경리는 또 실속 있는 금융 투입으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18일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공문 상무회는 로룡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스포츠 경기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때 관한 오물을 연구했으며 의료 건강 회복 확대와 향상 공급을 포치하고 실시했습니다. 회는 중의학 전통지식 보호 조례 초안을 심의 채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사건 대응법 등 15개 법률에 수정한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문 상무회는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영향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해 노인 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과 진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봉사 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데 조력하고 노인 돌봄 봉사, 건강검진, 사회 보장 등 분야에 직접적으로 힘을 쏴 다차원의 다기동형의 노후연금 체계를 완비하여 자택이나 지역사회, 기관의 노인 돌봄 봉사의 연결 경로를 개통하고 보편적인 노인 돌봄 봉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고령층의 특성에 맞춰 운발 제품과 봉사를 다양화하고 운발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육성해 노인층의 소비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회는 스포츠 경기가 대중의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품질 스포츠 경기의 공급을 확대하고 각종 체육 경기장 시설과 대회 자원을 활성화하여 잘 활용하며 경기 스포츠 대회, 프로 대회, 대중 스포츠 대회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와 문화, 관광, 경영 등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 관람 경험을 높이고 종합 효과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회의 관리와 보장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대회 운영 조치를 다수 육성하며 경기장, 인력, 기관에 대한 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각종 대회의 안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초 단위를 중점으로 의료 건강 회복과 간호 봉사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 회복과 간호 자원이 지역 사회와 가정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건강 회복과 간호 봉사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의료 건강회복과 간호 수준을 높이고 더 많은 지능형 건강회복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 봉사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의료 건강회복과 간호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회복 의료 및 장기 요양 봉사 항목 목록을 동적으로 조정하며 의료 건강회복과 간호 봉사 가격의 개혁을 심화하고 인재 양성 정책을 개선해 직업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의학 전통 지식의 보호와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중의학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의학 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중의학의 기초리론, 진료규칙, 작용효과에 대한 연구와 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의학 전통 지식의 보급과 응용을 강화하고 대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상호학습과 상호참조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등 15개 법률에 개정안 초안을 논의하여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해당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8일 북경에서 이집트 파리드 참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이달 초 습근평 주석이 이집트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양국 원수는 중국과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 추진에 합의했고 새로운 정세 속 상무관계 발전의 새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양국 운소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리행하고 전통적 진선을 이어가며 정치적 상무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무 협력을 심화해 중국과 이집트 관계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이집트 의회와 각 차원 다분화 교류를 강화하고 민주법치 건설의 경험 교류를 심도 있게 전개해 중국과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파리드 의장은 이집트와 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각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양국 원소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이집트 참의원은 중국 전국인대와 교류 협력을 강화해 양국 발전에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1: 전국 정료 왕혼영 주석이 18일 북경에서 이집트 파리드 참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얼마 전 이집트에 대한 습검평 주석의 성공적인 역사적 방문과 관련해 양국 원수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달성해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력으로 리행하고 전통적인 신선을 이어가며 호의 협력을 확대해 중국 이집트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국 종협은 이집트와의 교류와 왕래를 한층 더 강화하여 중국 이집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추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파리드 참의장은 지난 70년간 이집트와 중국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협력 성과가 풍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과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참의원은 중국 전국 정협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사회론단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양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홍,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석했습니다.
0: 9.18 사변 발생 95주년을 맞아 잊지 말자 9.18 타종 경보식이 18일 오전 연영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 잔력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이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오전 9시경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전원이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9시 18분 경세종이 울렸습니다. 14번의 종소리는 중국인민이 14년간 겪은 고난과 험난한 항일전쟁 역사를 상징합니다. 심양 전역에 방공경보가 울렸고 기차, 배, 자동차가 일제히 경적을 울렸습니다. 왕소홍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요령에서 항일전쟁에 참가했던 노전사 노동지 대표, 항일열사 유가족 대표, 주황의 당정군 군중단체 관련 부문과 각계 민중대표 등 약 1,000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각지에서 18일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열고 장중한 의식으로 선열들을 추모하고 위대한 항정정신을 계속 발행하면서 분발 전진의 힘을 응집했습니다. 18일 오전 사회 각계 대표들이 강서 남경에 있는 중국 침략 일본 남경 대학살 조난 동포 기념관에 모여 국기 개양, 국가 제창, 평화의 타종 행사에 참가하여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종을 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75세 남경 시민 용류춘은 우리는 선열들을 추모해야 한다며 과거를 잊지 말고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각자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8일 오전 9시 18분 할빈 중국 침략 일본군 제731 부대 죄증 진료관에서 9.18을 잊지 말자 애국주의 교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400여 명 대학생, 중학생, 소학생, 의료 일꾼, 군과 경찰, 철도, 기업 사업단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기념식과 현장 학습을 통해 역사를 되새기고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할빈시 공항국 경찰 장월은 선구자들이 혈육의 몸으로 조국을 수호했다고 하면서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는 애국심을 매번 출동과 방문에 녹여놓어 수많은 가정의 덩불을 지키며 당과 인민의 충실한 수호자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길림성 통화시 휘남현은 동북항일연군

0: 제1로군의 주요 요격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9.18 사변 이후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은 휘남의 깊은 산속과 울창한 숲으로 진격하여 현지 산악지대를 기반으로 요격전을 전개했습니다. 18일 길림성 휘남의 사회 각계 군중들이 혁명 영렬들을 참배하고 렬사 기념관을 방문해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분발 진취의 힘을 얻었습니다. 휘남현 제1중학교 학생 마정로는 이 역사를 영원히 기억할 거라며 선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신적 힘을 학습의 동력으로 삼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장차 조국에 보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병륙 운하가 정식으로 통항한 뒤 남령 양포 강해 직통 항로의 첫 선박이 18일 점심 양포항에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해당 항로의 첫 운항과 함께 광서, 서남 지역 내륙과 해남의 자유무역항을 잇는 새로운 수상 통로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16일 평륙 운하가 정식 통항했고 남령항 양포항 강과 바다 직통 항로의 첫 운행 임무를 수행한 화물선 광성 798호가 남령항 육경 작업구에서 출발해 평륙 운하를 따라 남쪽으로 항행해 흠주항을 거쳐 바다로 나와 최종적으로 양포 국제 컨테이너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선장 진가문은 이번 항행에서 선박에는 광서 현지에서 생산된 화물만 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양포항 부두는 지금 큰 변화가 생겼고 항로도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남령항에서 양포항까지 직통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화물 물량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선박도 앞으로 양포항에 더 자주 올 것입니다. 첫 운항 선박이 항행하는 내내 안전보장도 전 과정에서 가동됐습니다. 양포 해사국은 해상 순찰선 플러스 무인기 플러스 VTS 전자 순찰의 립체 호위 체계를 기반으로 전 과정 실시간 추적을 실시해 광성 798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항을 보장했습니다. 평륙 운하가 개통된 후 광서 내하수운은 북부만을 거쳐 직접 바다로 나가게 됐고 서남 지역은 이로써 거리가 더 짧고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출해 통로를 하나 더 갖게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코였습니다.

오늘은 베를린 평화의 소녀 동상 앞에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미트구의 한 예술단지에는 평화의 소녀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8월 14일 세계 위안부 기념일 전후로 독일의 많은 민간단체들이 베를린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현지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평화의 소녀 동상 앞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공문 안에 나뭇잎이 이미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고 조각상은 한쪽 구석에 돌 때 조용히 서서 두 주먹을 쥔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억누르는 듯하면서도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세계 위안부 기념일은 아시아 민간기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2012년 12월에 공식 제정했습니다. 1991년 같은 날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노인이 수십 년간의 침묵을 처음으로 깨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군의 성노예 강제징용 만행을 공개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일본이 오랫동안 은폐해온 이 어두운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정부와 군대는 중국, 조선반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여성들을

0: 강제로 징집해 성노예화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감행했으며 피해자는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살아있는 증인들은 더욱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 등록된 생존자는 6명뿐이고 한국은 5명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미 90세를 넘겼습니다. 하루하루의 흐름은 역사의 또 한 번의 침묵을 의미합니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미츠 요네르타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숫자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숫자 뒤에는 이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어머니, 자매 또는 딸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중국, 한국, 독일 등 여러 지역에서 잇따라 위안부 피해자 추모 동상을 세웠습니다. 베를린의 이 평화의 소녀 동상은 2020년 9월 28일 완공됐고 완공 이후 여러 차례 일본 정부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조각상은 처음 미시간주 및 지구의 한 거리에 설치됐습니다. 2022년 당시 일본 수상 기시다 후미오가 전 독일 총리 숄츠와 면담하던 자리에서 독일 측에 조각상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몇 차례 협상 끝에 이 조각상은 지난해 부득이하게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린근 예술공원 구역에 临시로 안치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의 행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의 위안부 기념 조각상 설치 과정에서도 일본 측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 하나가 무엇 때문에 일본 정부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들겠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일본 우익 세력이 침략 범죄를 한 번도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강제 징집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부터 갑등급 전범이 공양된 이른바 야수군이 진자를 참배하는 것까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 침략의 성격을 희석하는 것에부터 9.18 사변 이후의 침략 행위를 자위전쟁으로 궤변하는 것까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역사적 진실을 조금씩 지우면서 침략의 죄책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현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카이치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거듭 잘못된 발언을 하면서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최저선을 도전했고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덮는다고 해서 정의의 추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유엔 인권리사회 특별기구의 독립인권 전문가 16명이 성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조속히 진실과 정의를 직시하고 배상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레지나 밀하우저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도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사하고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맞으며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의 묻은 흠집은 점점 더 뚜렷해졌지만 그 침묵 속의 힘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저절로 발걸음을 늦추고 그 고요하면서도 굳센 얼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굴하지 않은 의지를 읽어내고 또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그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동상은 말없이 발걸음을 멈춘 이들 하나하나에게 묻습니다. 늦게 찾아온 정의는 아직 그들을 또 얼마나 더 기다리게 할까요?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위안부 등 역사적으로 남아 내려온 문제들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적절히 처리해야만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진정한 존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 평화의 소녀 동상 앞에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습근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금사강 기슭 한 폭의 붉은기 아래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과 아시안 협력의 힘을 실어주는 황금 통로 병륙 운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에 자력 갱생하고 분발 진취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중국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봉건적 착취 압박 제도를 소멸하고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확립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전복과 파괴 및 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중화민족은 역사상 가장 광범하고 심각한 사회 변혁을 이루었고 가난하고 낙후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큰 걸음으로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위대한 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영용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를 향해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낡은 세계를 타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줄도 압니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에 사상을 해방하고 예의 진취함으로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신중국 창건 이래 당의 역사에서 심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전환을 이루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 당의 기본 노선을 확립하고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했으며 각 방면의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개척하고 견지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하여 고도로 집중적인 계획경제로부터 활력이 넘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폐쇄와 반폐쇄 상태에서 전방위적인 개방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실현했고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낙후하던 데로부터 경제 총량이 일약 세계 2위에 올라서는 대로의 역사적 돌파를 실현했으며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던 데로부터 총체적 초요사회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초요사회로 매진하는 역사적 도약을 실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새로운 활력으로 차넘치는 체제적 보장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시대의 발전을 성큼 따라잡았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더 높은 자신감과 자강정신으로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혁신을 추진하고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담함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했으며 오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비교적 완비된 당내 법규체계를 수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첫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할 때 관한 전략적 배치를 명확히 하는 등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을 이룸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더욱 완비된 제도적 보장, 더욱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욱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

0: 트로 세계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시련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해 희생된 선열들 그 뜻도 장하여라. 이로를 휘어잡아 새 세상 창조했네 라는 두려움 모르는 기계로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웅대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그동안 개척해낸 위대한 길, 창조해낸 위대한 사업, 이룩해낸 위대한 성과는 필연코 중화민족의 발전사와 인류 문명의 발전사에 기재될 것입니다.
1: 네,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계속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지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1: 네, 오늘은 금상항 기슭 한폭의 붉은기 아래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사강은 이곳에서 급한 큰 구비를 돕니다. 동쪽 강변의 벼랑에는 주홍빛 큰 글자 두 개가 바위백에 깊이 파고들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서장 두 글자입니다. 절벽 아래로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강기슭에 강탁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6일 새벽 중국인민해방군 제18군이 이곳에서 금사강을 강행 도하하면서 오성붉은기가 처음 서장에서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금사강 강변 마을은 이로 인해 서장 해방 첫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마을에서는 소가족배 9척을 모두 동원해 해방군이 강을 건너도록 도왔습니다. 배사공들은 3년 동안 18군의 인력과 군량을 운반해 덕격에서 강탁으로 다시 참도까지 날랐지만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해방군이 식량을 나누어 주었기에 서장 농로 출신인 마을 주민들은 처음으로 흰 쌀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강탁촌 사람들은 늘 산에는 뿌리가 있고 물에는 근원이 있으며 민족 단결은 이 땅의 가장 깊은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네, 72여 년이 흐른 지금 이 뿌리는 이미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강탁촌 역사 해설사인 양진좌가는 나루터에 서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해방군이 강을 건너든 이야기를 자상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병참기지의 18군 여전사 우준아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우준아는 임신 중 양곡 창고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해 흙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왕병강이라고 지었으며 애명을 소강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조된 후 그녀는 2등 을급 장녀가 되었습니다. 만년에 그녀는 후손들에게 자신을 전투의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5년 아들은 유고를 들고 선인들이 개척한 길을 따라 그녀를 마을의 큰 돌

0: 아래 정중히 안장했습니다. 강탁진 스랑도자 진장은 이런 이야기들은 전시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탁마을 사람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홍색의 기억들은 정성들여 지켜지고 있습니다. 2018년 강달현 18군 도강 홍색 유적 공원이 건설되었습니다. 공원에는 사진, 문자, 담해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18군의 서장 진입, 도강 전투와 후속 건설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전시하였고 또 참도 전역, 혁명결사 영명록, 천장도로 건설, 서장 평화 해방 등 전문 주제의 전시도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홍색 교육을 개학 첫 수업에 포함시키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구술과 마을 역사관의 전시를 통해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아이들 때부터 길러가고 있습니다.
1: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강탁촌에서는 또 마을 역사관, 1950년 곡물창고, 도강 유적을 기반으로 2023년 이후 지금까지 100여 회의 홍색교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보호 외에도 일상적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강탁촌은 크지 않고 100여 가구에 500여 명이 사는 다민족 공동거주 마을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인 일입니다. 촌 당지부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여러 민족의 부창조 인재를 선발해 지도부에 드리고 당원과 주민이 짝을 이루어 서로 돕는 방식으로 당건설 플러스 민족 단결의 틀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갈등 해소는 구역 담당자 플러스 연계 관리자에 의존함으로써 작은 일은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큰 일도 마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을은 물 공급과 전력 공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민족 단계는 한가족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소형 경운기와 분리수거함 등 주민복지 물품을 배포하여 주민들이 생산과 생활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조정보다 더 일상적인 것은 서로 돕는 일입니다. 강탁촌 역사 해설사 양진조가는 만약 관광객이 고산 반응이 오고 차가 진흙길에 빠졌을 경우 누가 도움이 손길을 내민다면 그 사람이 곧 강탁 사람입니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2024년 9월 강탁촌 촌위원회가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집체 칭호를 안고 돌아온 배경이 되었습니다. 영예를 안아왔지만 마을에서는 의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강탁진 스랑도자 진장은 먼저 홍색교육 일정을 촘촘하게 배치해 아이들이 왜 이곳에 붉은 깃발이 꽂혀 있는지 왜 단결이 여기서부터 자라나는지를 잘 알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홍색 자원이 살아나려면 핵심은 단결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체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강탁촌은 홍색 기억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강 유적, 크고 작은 보루, 1950년 곡물 창고, 18군 병영 예터 등 사적지와 유적지들을 선으로 이어놓고 다시 제3자 운영을 유치하여 마을 대학생들을 해설사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민박 15곳과 특산품 소상점 6곳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본 마을과 주변 지역에 12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탁촌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마을 전체 누적 관광객 수는 2만 명을 넘었고 홍색 관광 종합 수입은 1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집을 확장해 민박을 발전시키도록 이끌었고 흩어져 있는 홍색 관광지와 자연 관광지를 하나로 이어 고품질 코스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해설사 양진조가의 해설도 그에 맞춰 바뀌어왔습니다. 관광객들은 유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서장인이 삶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와 관광의 교류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루시가 더 꼭 깨닫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낡은 집이 그저 낡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돈 버는 길이 되었습니다. 서랑도자 진장은 강탁의 공동부유 계산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홍색 자원을 분류해 서장인들에게 배당하고 여러 민족에 함께 수익을 봅니다. 네, 금사강의 물은 115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소가죽배는 원령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나무틀 위에 놓여졌고 백사공의 후손들은 민박을 차렸으며 강탁마을의 아이들은 붉은 깃발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 절벽 위에 두 글자 서장은 단지 지리적 입구일 뿐만 아니라 단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네,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중국과 아시안 협력에 힘을 실어주는 황금 통로 병육 운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신중국 창립 이후 처음으로 강을 건너 바다로 이어지는 대운하인 병육 운하가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 서남 지역의 출해는 에도라 가야만 했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고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황금 통로가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사 해운 업계 옆 사이트인 해양무역과 해사 언론망은 사설에서 병륙 운하의 개통이 중국과 아시안 간의 무역 교류를 한층 더 촉진하고 나아가 중국과 아시안 국가들 사이의 무역 및 경제 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 시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병륙 운하의 통항 가치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네, 올해는 중국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 2026-2030이 시작된 해이며 또한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업그레이드 의정서 서명 이후 조속한 현지 이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해입니다. 17일 제23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 및 중국 아세안 경영투자 정상회의가 남양에서 개막했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 기회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병육 운하의 항행 개시는 시의적절했고 그 의미도 매우 깊었습니다. 중국 서부의 육해 신통로를 잇는 핵심 사업인 병육 운하는 5천 톤급 선박이 통항할 수 있고 세계의 유사한 운하 가운데서 통항 능력이 가장 뛰어난 운하입니다. 병육 운하 건설에는 깊은 현실적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측면에서 보면 중국 서남 지역에는 강과 바다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부족해 화물을 동남아로 수출하려면 동쪽으로 에도라 바다로 나아가야 하므로 해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외부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아시아는 오랫동안 서로의 최대 교역 파트너였지만 물류 비용이 높아 양측의 무역 발전을 제약해왔습니다. 병육 운하가 완공되어 항행을 시작하면서 중국 서남 지역에서 아세안으로 가는 운송 거리가 가장 짧은 수운 대통로가 열렸고 서남 내륙과 아세안 간의 운송 거리를 560km 이상 단축했으며 물류 비용은 18%에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매년 운송 비용을 5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이른바 빠름과 절감의 결합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의 동남아시아연구센터 주임 허이평은 이는 주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과 기술 응용 능력의 뒷받침 덕분이고 또한 중국이 개방과 협력을 통해 호혜 상생을 실현하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륙 운하의 통항은 전세계 대형 수류와 항운 공사 건설에 중국의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왜남 주중대사 범청평은 평류 운하의 항양이 중국의 기술 역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 상호 연결과 소통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의지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아시아는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17년 연속으로 아시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아시안의 무역 총액은 5조 9,500억 원에 달해 20.6% 증가했고 중국 대외 무역 총액의 17.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평륙 운하가 개통된 후 중국 아시안 협력에 어떤 힘을 더 실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수상 대동맥은 우선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가져옵니다. 평륙 운하가 개통된 뒤 중국 14억 인구를 가진 대규모 시장과 아시안 6억 7천만 명의 대규모 시장 사이에 양방향으로 흐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황금 통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광서 백색 서강투자발전유한공사의 냉자연 이사장이 계산해 본 데 의하면 전통적인 운송 방식과 비교할 때 대량 화물을 평륙 운하 물류 통로로 운송할 경우 톤당 수로 운임을 30% 절감할 수 있고 전체 운송 시간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기업에 실질적인 호재를 가져다 줍니다. 네, 많은 아시안 국가들에게 있어서 평륙 운하는 발전의 병목을 돌파할 희망의 항로입니다. 캄보디아 주중대사 쇼가민은 운하가 개통된 뒤 캄보디아의 농산물을 중국으로 더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주중대사 숭펑 시가라는 아시안에서 유일한 내륙국인 라오스가 오랫동안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없어 발전의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평륙 운하의 완공과 가동은 라오스가 발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운하가 통하면 산업이 번창해집니다. 중국 아시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업그레이드 의정서에 따라 양측의 자유무역 협력과 역내 경제 통합 과정은 디지털, 친환경, 표준, 생산과 공급망 등 신흥 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평륙 운하가 개통된 뒤에는 중국 서남 지역과 아시안 국가들 사이에 자금, 기술, 인재, 노동력 등 요소가 더욱 집결하여 연선의 조선, 물류, 가공무역 등 항만 임적 산업의 직접을 이끌고 새로운 산업대를 형성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프랑스 에션그룹이 남영 육경 화공단지에 투자한 제지와 화학품 프로젝트는 외국 자본이 강변 산업대에 대한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타이 공영방송은 평륙 운하가 국경 간 무역과 국제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타이와 중국의 공급망 연계 기회를 늘려 타이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베트남 연구원인 위홍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평류 운하는 개방된 공공재로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공동발전의 기회를 창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평륙 운하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개방 중추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쪽으로는 강을 통해 바다로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유라시아와 연결되며 중국 유럽 화물열차와 철도 해상 연계 운송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중국 아시안 협력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하나로 잇고 지역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열어 세계와의 연결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곧 개막하는 중국 아시안 박람회에서 국제 전시구역은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 새로운 항로를 긍정적으로 보고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필리핀 주중대사 지민은 평류 운하가 중국이 글로벌 경제무역에 심층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강물이 거세게 밀려오고 수많은 도배가 경쟁하듯 출발합니다. 백년 변국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평륙 운하가 강과 바다를 관통함으로써 중국 서부의 육해 신통로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안 상호 연결 수준도 한층 심화시켜 더욱 긴밀한 중국 아시안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하드웨어적인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는 중국 아시안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새로운 항로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중국의 기회를 함께 누리는 새로운 경로이기도 합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파트 베란다 다육식물 화분에 어느 날 잡초 하나가 싹을 틔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뽑지 않고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풀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육식물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자라더니 어느새 꽃까지 피우며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싹 하나도 그대로 두면 결코 작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잡초는 처음부터 넓은 밭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다가 어느새 그곳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우리네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들어온 감정도 그대로 두면 점점 자라 마음속에 포조합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닙니다. 리기심, 자만심, 욕심, 허용심, 시기심 등 처음에는 작고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느새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안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걷어낸 다음 그 자리에 평온함, 겸손함, 기쁨 등을 심는다면 살아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잡초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마음의 잡초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한혜윤 가수가 부릅니다. 언제나 고

꽃이 피고 단풍이 드는 내 고향. 그토록 사계절이 분명하여 그림같이 아름다운 내 고향. 멀리 떨어질수록 오래 갈라질수록 더더욱 보고 싶은 사랑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인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혁명과 대국 간의 대결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근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장은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 부문은 전략, 개혁, 계획, 정책, 서비스를 틀어주는 것을 강화하여 신용의 고국 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 용량, 자원 플랫폼, 지역 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 계획과 정책 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를 기재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조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리반,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했고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 기재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 관리 사업의 조율과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 간 과학기술 관리 직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시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총체적 배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민영 과학기술 융합발전 체제 및 기재가 더욱 완비돼 부문, 조항 및 지방, 군용 및 민영 과학기술 사업의 합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전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용체계와 국정운용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는 이 종종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0: 대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뇨령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령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회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제재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군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구리종.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개구리의 겨울잠, 동면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 지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개구리들은 어디로 사라질까요? 여름에 연못에서 시끌벅적 울던 개구리는 겨울이 되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이 바로 동면이라는 자연의 신비한 생존 전략입니다. 개구리는 변온 동물입니다. 몸의 온도가 주변 환경의 온도와 같이 변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움직이거나 먹이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겨울을 살아가기 위해 몸의 활동을 거의 멈추는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개구리는 연못 바닥의 진흙 속이나 땅속 깊은 곳에 숨어서 겨울을 보냅니다. 이때 심장 박동은 매우 느리게 뛰고 호흡도 거의 멈춥니다. 먹이도 전혀 먹지 않고 몸 안에 저장해둔 에너지만으로 겨울을 버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은 조용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기온이 다시 올라가면 개구리는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심장과 호흡이 다시 활발해지고 다시 물가로 나와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면은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동물의 지혜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의 활동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아끼는 방식이죠. 자연은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생존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개구리의 겨울잠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 흥미롭게 들었던 동면 이야기 오늘 다시 전해드리니 감회가 새롭네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동물들의 지혜 그리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익숙

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짧은 글 전해드렸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내용을 계속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렴수원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가고 싶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다음, 지구를 감싸는 보호막, 자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자기장은 지구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의 하나입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고속의 하전 입자들을 우주로 쏘아내고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그대로 지구에 닿는다면 식물과 동물, 인간의 생명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이 이 입자들을 감싸고 빗겨내어 대부분이 지구 표면에 닿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자기장은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지구를 보호하는 셈입니다. 자기장은 지구 내부의 용암이 움직이면서 생겨납니다. 지구 중심부는 뜨거운 액체 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금속이 끊임없이 순환 운동을 하면서 자기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자기력은 지구 밖 우주 공간까지 뻗어나가 넓은 영역을 감쌉니다. 자기장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라침판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바로 지구 자기장의 힘 덕분입니다. 과거의 항해사들은 라침판을 이용해 길을 찾았고 오늘날에도 많은 기술이 지구 자기장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 자기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만 년 단위로 자기의 극이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자기장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없다면 지구의 생명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지탱하는 자연의 힘, 그것이 바로 지구 자기장의 신비입니다. 계속해 겨울밤의 기적, 서류와 얼음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창문에 아름다운 무늬가 피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서리죠. 아무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자연이 스스로 만든 그림입니다. 서리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요리 표면에 닿아 액체가 되지 않고 직접 얼음으로 변하는 승화 현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수증기 분자들이 차가운 표면에 모여 얼음 결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얼음 결정은 기본적으로 육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가지가 뻗고 가지가 갈라지면서 각기 다른 무늬가 생겨납니다. 하나하나의 서리 결정은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마치 자연이 하나씩 손으로 조각한 보석처럼 정교합니다. 밖의 기온이 아주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더 복잡하고 화려한 서리 무늬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나무 가지처럼 가늘게 뻗고 어떤 것은 꽃잎처럼 둥글게 펼쳐집니다. 햇살이 비추면 얼음 결정이 빛을 반사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면 소리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자연의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얼음을 단순히 차가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세한 분자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얼음 결정의 세계는 놀랍고도 정교하고 신비롭습니다. 추운 겨울날 창문에 피어나는 소리를 보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연 현상 속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량곡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고향아.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용실 씨의 엄마는 나더러 시집가라 해요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외아들 하나를 장가 보내고 세간을 내어준 뒤 홀가분하게 독립시켰다. 그리고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여 년이 훌쩍 지났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라도 탈없이 모사하기를 몸과 마음으로 약속하며 나날을 보내는 모녀가 되었다. 모녀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호물없고 믿을 수 있는 관계라지만 나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말을 삼가하고 또 삼가한다. 상처가 될 말은 아예 생각조차 말아야 하고 가끔 어머니가 불편해할 때 애가 나서 내 뱉으려는 소리도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목구멍으로 삼키고 불편함은 속으로 좁아버린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필경 어머니이다. 10여 년 넘게 앓고 있는 자신을 애써 간호하는 딸의 팔자가 늘 마음에 걸려 자주 같은 말을 내뱉곤 한다.
1: 용실아, 좋은 사람 만나 시집을 가라.
0: 그럴 때면 왜 하필 그런 말을 하실까 하고 생각해본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는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하시는 말이다.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시는 그 말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는 따뜻한 사랑임을 안다. 어머니는 전처럼 내가 남편과 함께 웃으며 사는 모습을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려보며 하시는 말씀이다.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손발이 되어 간호하는 나를 더 붙잡고 싶지만 또 하루빨리 하늘나라로 가서 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에 여실한 고백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어머니 어떻습둥 하고 안부를 묻는 말조차 감히 꼬내지 못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몇 번이나 망설여졌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가까이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쩌면 그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일조차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40여 년 전 내가 24이 되던 해에도 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불러앉혀놓고 말씀하셨다. 시집도 때가 있는 법이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 말에 나는 교론을 했다. 사업도 안정적이고 학력도 좋고 인물도 훤칠한 남자였다.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으며 평범한 행복이 시작된 듯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남편은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우리는 국내 요명 병원을 전전하며 집 네 채를 다 팔아 치료비를 마련했건만 결국 남편을 구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사위의 죽음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다.
1: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먼저 가다니.
0: 남편의 장례식 날 어머니의 손수건은 눈물로 흠뻑 젖었다. 어머니 역시 37살에 남편을 잃고 다섯 남매를 홀로 키우셨다.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아버지의 몫까지 혼자 짊어진 채 살아오셨다. 그래서인지 늘 자식들에게만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셨다.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겨운지 몸으로 겪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자식에게 생애 진액을 다 빼주고 속이 텅 빈 나무처럼 말이다.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는 다섯 자식 가운데 그래도 둘째 딸인 나를 선택해 우리 집으로 오셨다. 리우는 두 가지였다. 내가 소학교 때 학교에 가 돌에 걸려 넘어져 허벅지 뼈를 다쳐 절뚝거리게 되자 어머니는 나을 때는 정상아이였는데 왜 절름 발이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가 라며 체념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나를 업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천진골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 마음에는 아픈 자식이 첫째다. 다리를 다쳐 아팠던 나, 그런 나를 업고 다닌 말리길, 결혼하여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동무해주고 싶어 우리 집으로 오셨다. 그렇게 함께 살면서도 어머니는 틈만 나면 같은 말을 하셨다. 용실아, 가정에는 남편이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너는 지금

지금 그걸 다 혼자 하고 있구나. 그러다 너도 나처럼 쓰러진다. 몇 해 전 봄 마당에 산포도를 전자로 남자를 불렀다. 그가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어머니께 인사를 했다. 어머니, 현우 따님을 두셔서 든든하시겠습니다. 어머니는 굳은 혀로 또렷이 답하지는 못했지만 눈가에 조용히 미소가 흐렸다. 수도가 막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 남자들의 손길이 집에 머물다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시고는 늘 같은 말을 남기셨다. 그래도 남편은 있어야 한다. 코로나를 기적처럼 이겨낸 어머니는 이제 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나들어 시집가라던 그 목소리도 더는 들을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사뭇치게 그립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60년을 혼자 사셨고 나는 55세 남편을 잃고 어머니와 함께 10여 년을 살고 있다. 딸에게 시집을 가라던 그 말은 어쩌면 자신의 고단했던 일생을 딸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기도였을 것이다. 남자 목까지 도맡아 살며 지쳐 쓰러질까 봐 밤마다 속으로 삼켰던 걱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절대 시집갈 생각이 없다. 있어도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이 딸로서의 마지막 레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니 햇살이 거실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쥐고 나는 오래 그 빛을 바라본다. 사람의 인생이란 끝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강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머니는 평생 남편 없이 아이들을 건너편으로 또 밀며 살았고 나는 남편 없이 늙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쪽 언덕에 서 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외로움을 건너온 셈이다. 어머니가 내게 시집을 가라던 말은 새 삶을 살라는 재촉이 아니라 혼자가 되지 말라는 당부였을 것이다. 견디는 법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기대어 사는 것이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리치를 알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의식이 모두 사라진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의 조용한 얼굴을 들여다보면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영실아, 수고했다. 이제 어머니를 놓고 어서 시집을 가거라.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와신상담입니다. 놀과의 뗄나무신, 맛볼상, 쓸개담으로 풀이되는 와신상담은 솜니에 눕고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잊지 않다라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촌조시대 오나라와 월나라는 전쟁을 거듭했습니다. 기원전 496년 오나라 왕 함려는 군사를 이끌고 월나라를 공격했는데 그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림종시 함려는 아들 부차에게 월나라에 대한 복수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후 월나라 왕 구천은 부차가 밤낮 없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훈련하면서 월나라에게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먼저 손을 써서 오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신 법료가 간곡히 간언했습니다. 안 됩니다. 모기는 흉기라고 들었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무력쟁탈은 정사에서 하책인 줄 압니다. 싸움에서 모험은 하늘이 금하는 일이거늘 이를 어겼다간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구천이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게. 월왕 구천은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오나라는 종리의 부대를 출동시켜 월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월나라 군대를 공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구천과 그의 군사들은 회계산에서 오나라 군사들에게 겹겹이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구천이 법률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이 격리 말을 듣지 않은 탓에 이지 격리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 법률은 오나라의 사람을 파견하여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을 전하고 후한 뇌물을 보내 화해할 것을 권했습니다. 법률은 만약 오나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나라의 모든 것을 오나라에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천은 법률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대부문종을 파견하여 오나라의 화해의 뜻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문종은 오왕 앞에 무릎을 꿇고 월나라의 화해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종은 고천이 오나라 왕이 신하가 될 것을 바라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초비 되려 하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나라 왕 부처는 화해 의사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대신인 오자서가 이에 동의하지 말 것을 한사코 권고했습니다. 오자서는 이 기회를 빌어 월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종이 돌아와 이를 구천에게 알리자 구천은 검을 빼들어 자기 아내를 죽인 후 오나라와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이에 문종은 구천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나라의 대신 태제비는 여자와 재물에 탐욕스러운 사람이 오니 그 자를 이용하면 좋은 수가 있을 것으로 아나이다. 고천은 문종을 시켜 비밀리에 태제비에게 미녀들과 재물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과연 태제비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부처에게 선처를 부탁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고천은 자기 나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월나라는 한 차례의 재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굴욕을 당한 구천은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안일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하고 매일 섬유에서 자면서 끼리마다 먼저 쓰디쓴 쓸개를 맛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구천은 망국의 지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경고했습니다. 몇 년 후 월나라는 끝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월왕 구촌세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분발하여 노력하거나 큰 뜻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한 말입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홍군 장정 상강 전역 기념관이 최근 영웅서사시 부르의 공훈을 주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379장의 사진과 306장의 물품, 14저의 조각, 28점의 회화가 서로 어우러지고 멀티미디어 장면 복원이 더해져 가를 초절했던 그 세월을 감동적인 장대한 서사시로 응축해 놓았습니다. 이 밖에 계림의 관양에서 전주로 다시 흥안, 자원, 룡성으로 이어지는 이 영웅의 혈맥에 있는 모든 기념시설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부루의 전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사업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장원 급제자의 마을로 불리는 수수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9평방미터 지하실의 수학 할아버지가 전하는 견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 사업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당의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일련의 전략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일련의 변혁적인 실천을 추진해 일련의 돌파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일련의 대표적인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정치, 경제, 의식 형태, 자연계 등 방면의 위험과 도전에 따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인 변혁은 주로 다음과 같은 16개 방면으로 개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습군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하고 중국 독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을 명확했으며 국정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라는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둘째, 당유령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중국 독색 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국 공산당이 영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은 중국 공산당의 용도이며 중국 공산당은 최고의 정치적 용도 역량이고 당중앙의 집권적인 통일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최고의 정치적인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전 국민을 총담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용도적 핵심 역할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신시대 당의 국가의 사업 방침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완전한 전략적 포치를 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며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괄한 것을 제시했으며 오위일체의 총체적 배치와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이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임을 명확히 하고 이 주요 사회 모순을 긴밀히 둘러싸고 재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넷째, 중화민족이 천년을 꿈꿔온 초유 사회를 실현하고 인류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발전 이름을 제기하고 관찰해 우리나라의 경제 실력이 역사적인 도약을 이룩하고 혁신형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섯째, 크나큰 정치적 용기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개혁의 최상위 설계를 강화했으며 개혁의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고 위험에 과감히 도전해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 수준이 도려시 향상됐습니다. 일곱째,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행해 보다 큰 범위와 보다 넓은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인 대외 개방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여덟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이 깊이 있게 추진됐습니다. 아홉째, 막스주의를 의식 형태 영역에서 기도적 주의에 놓는 근본 제도를 확립하고 견지했으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의식 형태 영역의 형세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조난을 이룩했습니다. 열째, 이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이민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개선했으며 공동부여 추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열한번째, 록수 총사는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전방위적이고 전지역적이며 전과정적으로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해 생태환경보호에서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이룩했습니다. 열두번째,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관찰해 국가안보가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평안중국 건설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13번째,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를 확립하고 국방과 군대의 개혁을 과감히 심해 인민군대의 현대화 수준과 실전 능력이 도려시 향상됐습니다. 14번째, 한나라 두 제도가 전면적으로 종합하게 실천되도록 추진하고 홍콩이 혼란 상태로부터 안정을 되찾고 번영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추진했으며 신시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방략을 제시하고 대만 독립 분열 행위를 견결히 반대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0: 결연히 반대함으로써 량안 관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했습니다. 15번째, 중국 특세 대국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했으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확고히 수호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감화력과 창조력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16번째, 전면적인 종업치당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당의 정치 건설로 당 건설의 재반 사업을 통용했으며 지속적으로 기품과 기강을 바로잡고 전례없는 부패척결 투쟁을 전개, 부패척결 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공고했습니다. 18차 당대회에 당과 국가 사업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와 이루어낸 역사적인 변혁은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서 리종표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 사업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영화 가수가 부릅니다. 잊을 수 없는 고향.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영화플러스의 외연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문화관광, 요식업 등 다양한 소비 장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나서도 영화의 이야기는 계속되며 손에 든 티켓 한 장은 문화 심층 여행을 여는 열쇠로 됐습니다. 오늘날의 화제작들은 스크린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많은 관객들의 문화 관광 지도에 라침판으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바로 영화의 이야기를 따라 현장을 찾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극은 조산 방언으로 노래하는 오래된 지방 희곡 극종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극의 성악과 곡조는 아름답고 서정적 표현에 능하며 운치가 깊습니다. 올해의 화제작 할머니께 보내는 사랑편지에서 한 구절 한 구절에 조극 장단을 넣어 영화의 클래식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장성은 천년의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두터운 문화를 키워왔습니다. 하북성 진앙도시 연산 깊은 곳의 계룡구에는 명나라 장성의 금대와 은대가 강을 사이에 두고 100년 동안 서로를 지켜왔습니다. 2020년 계룡구 장성은 1라운드 국가급 만리장성 중점 구간으로 지정됐습니다. 체계적인 보호와 살아있는 전승 속에서 웅장한 장성과 고초는 함께 세월을 뛰어넘는 생기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최근 연간 장성 국가문화공원 건설과 보호 과정에서 장성과 주변 유적은 현지 주민들이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문화 자원으로 됐습니다. 국가 판권국과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주최하고 강서성 판권국과 무주시 인민정부가 주관한 2026 민간문의 저작권 보호지능 국제 세미나가 무주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문예가 한 민족의 문화적 유전자와 정신적인 추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살아있는 문명의 화석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가판권국은 2026년 민간문예 저작권 보호지능 시범지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저작권으로 문맥을 지키고 전파로 새로운 울림을 연다는 주제 아래 민간문예 저작권 뉴미디어 진지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 중국 최초의 하천과 바다를 잇는 운하인 평륙 운하가 9월 16일 준공되어 통항할 예정입니다. 이 세계적 공정에 관한 다큐멘터리 평륙 운하가 중앙텔레비전 방송 다큐멘터리 채널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장백산 서쪽 기슭에 울창한 삼림 깊은 곳에 206년의 책음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중국 황금 박물관이 곧 개방됩니다. 이는 중앙기업과 지방이 손잡고 새 발전 동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본보기로 될 전망입니다. 길림성과 중국 황금그룹이 공동으로 조성한 이 황금 주제 문화관광 종합체는 황금을 주제로 한 몰입식 문화박물 전시를 통해 공업과 문화관광의 융합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민생복지 증진의 중요한 담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한 백년 광산의 새로운 영광을 이어가는 데 강력한 버팀목으로 될 전망입니다. 국경절을 맞아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2026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식 플러스 경기 플러스 무형문화유산 플러스 야간 경제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융합 운영 모식을 과감히 도입해 연변 관광 브랜드를 한층 빛내고 연변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미식 시즌은 3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개막식과 전국 요리 경기로 미식 IP를 알리고 연변의 특색 음식점과 대표 메뉴를 통합 정리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지도를 따라 손쉽게 연변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연변의 좋은 물건 장터를 열어 지역 농 특산물과 무형문화유산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소비 채널을 넓힙니다. 저녁에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등이 이어져 전통 민속과 현대 감각이 어우러진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소비를 이끌게 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문화 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장원 급제자의 마을로 불리는 수수천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광서 쩡족 자치구 하주시 부천현 조동진 수수촌은 옛 시절에 장원 급제자가 많다고 명성을 떨친 마을입니다. 아름다운 수수촌에 들어서면 천년의 풍산고초를 겪은

복원물과 끊기지 않고 이어오는 문맥 속에서 황제로부터 지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린 다양한 편액이 특이합니다. 장원촌으로 불리우는 수수촌에는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명청시기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루와 안보, 팔방, 서교 등 4개 동네에 장원묘 등 많은 건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역대로 인기를 한 몸에 모은 동네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소박하게 보이지만 살아있는 듯 건듯 들린 처마와 하얀 벽, 우아한 골목, 청석을 깐 도로, 푸른 등나무에 쌓여있는 집, 이끼가 가득한 우물 등은 마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분위기를 다분히 풍깁니다. 송나라 용종 황제가 내린 장원 급제자의 초서가 조각상 앞에 적혀져 있고 운치 있는 양식의 장원루 천정에는 용 두 마리가 구슬을 가지고 노는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장원루의 내 지붕 귀퉁이는 막 하늘을 나르려는 독수리처럼 푸른 하늘을 향해 건드들려 출중한 재능으로 단 한 번의 장원 급제한 모 씨의 주인공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수수촌의 모 씨 종사 건물 정문과 진산의 집 정문은 모두 너비가 지난 시기 두 차바퀴 사이의 거리인 1.25m에서 1.55m 사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정문 밖 량 옆에는 차바퀴 모양의 둥근 북과 바퀴를 반으로 가른 듯한 돌로 된 다리 있으며 일부 문틀은 옛날의 차체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중 길미부의 문루가 가장 독특합니다. 기와를 얹지 않은 문이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얀 칠을 한 문이 유난히 서양풍을 띠고 그 뒤에 건물도 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 벽체에 검정으로 새긴 길미부라는 세 글자도 기와를 얹고 미끈하게 날아내린 지붕과 금박칠을 한 액자에 문괴와 진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올가에 위치한 선당묘에 들어서면 거울같이 맑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바닥까지 보이게 환하고 둥근 달 모양을 가지며 넘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못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거울로 불리우고 단천이나 선당정으로 불리우는 이 못은 수봉팔경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선당정 곁에 선당묘에는 산적과 싸운 황씨의 여인이 공양되어 있습니다. 장원묘에 부요한 물이 흘러흘러 진사 26명을 키우고 수려한 삼봉이 소사소사 일대 장원을 만들었네 라는 대련이 걸려있어서 수수촌은 장원촌으로도 불리웁니다. 당나라 때 조성된 수수촌은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마을의 조상은 당나라 진사에 급제하고 광서하주 칙사로 있은 모충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최초의 진사 모충을 망라해 도합 26명의 진사가 나왔으며 송나라 때 수석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한 장원도 한 명 배출되었습니다. 오늘날 전국 통일 대학 입시 제도를 재개한 후 이 마을에서는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12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수수촌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수재들이 많이 나는 데는 소카고도와 연관된다고 합니다. 이 옛길로는 무역상들만 오간 것이 아니라 화물과 인적 유동도 빈번했기 때문에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어 외지의 수재들이 이곳에 이르러 공부를 가르치면서 수수촌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졌고 따라서 마을 사람들도 이 옛길을 따라 외지로 가서 공부하고 창업했습니다. 모 씨 종사 맞은편의 옛 무대 건물은 뒤에 입히 무성한 농나무를 두고 앞쪽으로는 수수화를 끼고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또한 수수촌 사람들이 모여 대사를 의논하고 함께 생활을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설이나 8월 초 이틀, 9월 초 여드레가 되면 무대에서는 연극이 펼쳐지고 무대 앞 광장에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무대에서는 밤새도록 공연이 지속되고 온 마을 사람들은 어둠의 장막이 내려서부터 시작해 동이 틀 때까지 광장에서 명절을 즐깁니다. 수수촌을 나오면 저 멀리 석양이 아련한 가운데 저녁빛이 역력합니다. 호남과 광서 접경지대에 위치한 모공산 앞에는 커다란 옥새 같은 산봉이 하나 우뚝 솟아있어 더욱 절경입니다. 수수촌의 먹거리 또한 특색이 다분합니다. 서교촌 동구 밖의 수봉 반점에서는 훈제와 산나물로 만든 호남 요리의 맛과 시골 음식의 맛을 두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9평방미터 지하실의 수학 할아버지가 전하는 견지의 힘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는 산동성 연태시의 71세 할아버지 리배성이 자신에게 써준 말입니다. 여기에서 놓고 싶은 것은 돈이나 리익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1978년 두 번째 대학 입시에서 락방한 뒤 유일하게 수학 성적만 좋았던 리배성은 수학 연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나와 일하게 된 뒤에도 길거리를 청소하든 고층 빌딩에서 청소일을 하든 수학은 그의 모든 여가 시간을 차지했고 가장 중요한 정신적 의지로 됐습니다. 생계의 암력이 취미의 공간을 짓누를 때 리배성은 늘 자신에게 놓아버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는 천여 페이지의 원고와 100여 개의 스스로 도출한 결론을 쌓아두기까지 여전히

수확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평생의 심혈을 들인 이 결과는 과연 얼마나 큰 학술적 가치가 있을까요? 리베성에게 있어서 그 답은 이미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등산하는 사람은 산정에 사람이 있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택가 건물의 반지하, 따스한 노란빛의 전구 하나가 겨우 9평방미터의 방을 조용히 비춰줍니다. 리베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원고지입니다. 한 다발 한 다발, 그 위에는 방정식과 기호, 계산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청소부이자 수학 애호가, 이는 오랫동안 리베성이 자신을 소개하던 말이었습니다. 청소일을 하는 것은 마음 편히 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처럼 그는 등을 굽히고 눈을 가늘게 뜬 채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린 두꺼운 종이판으로 만든 림시 책상에서 무언가를 써내려갑니다. 그는 대수학도 연구하고 기하학도 연구합니다. 청소일을 한 것은 최근 28년의 일이고 수학을 깊이 파고든 것은 반세기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중 때 선생님이 설명하는 수학 공식과 정리들은 그의 눈에 색다른 아름다움으로 비쳤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오차도 없고 빈틈없이 딱 맞고 깨끗하고 정연합니다. 1978년 두 번째 대학 입시에서 락방한 뒤 고향 연태시 부산구에서 리베성은 괭이를 메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수학의 의미가 더 이상 시험이 아니게 되자 수학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젊었고 온몸에 힘으로 차넘쳤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봄에는 땅콩을 심고, 여름에는 밀을 베고, 가을에는 고구마를 캐고 옥수수를 땄습니다. 일할 때 리베성의 손에 든 괭이가 오르내릴 때마다 머릿속에 계산식도 따라 오르내렸습니다. 때로는 종이와 펜을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수학 문제 하나가 떠오르면 얼른 적어두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천천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밭의 곡식을 다 거둔 뒤에는 외바퀴 수레로 한 수레씩 집까지 밀어야 했습니다. 길은 좁고 비탈은 가파로웠습니다. 비탈 아래에 이르면 마을 사람들은 습관처럼 멈춰서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다시 올라갑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리베성은 수레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머릿속으로 수학 문제를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떠오른 영감이 조금씩 종이에 적혀졌고 리베성은 이 기록을 정리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 후 약 1년쯤 뒤에 그는 첫 번째 발견을 했고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생활이 궁핍하지만 않았다면 해가 뜨면 농사 짓고 해가 지면 계산하는 날들을 리베성은 평생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98년 43세의 그는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날 때 짐 속에는 옷 몇 벌과 자신이 수학을 연구한 원고 그리고 고중 때의 수학책이 있었습니다. 그 후 리베성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섭니다. 날마다 청소하고 폐지를 묶고 봉지에 담고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다망하게 지나갑니다. 그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조용히 수학만 계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생활이 그에게 남겨주는 수학 연구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반나절은 농산일을 하고 반나절은 수학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도 집착은 있었습니다. 주변 공사장에서 나온 폐자재를 주워와서 나무판 위에 매직으로 빽빽하게 유도 공식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땅에 나뭇잎이 얼마나 있는지, 건설 노동자가 벽돌과 기와를 얼마나 나르는지, 도시의 숨은 곳으로 살아가던 날들에 길가의 가로수와 지나치는 건설 현장 옆은 모두 응용 문제의 원천이었습니다. 리베성에게 있어서 수학은 곧 생활이었습니다. 리베성이 농사짓던 때부터 주위에서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그가 종이에 무엇을 쓰는지 몰랐고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연구해서 밥이 나옵니까? 옆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좋은 대답은 전문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수학 학술지에 두 번 투고했지만 모두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외로웠습니다. 나 혼자였고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외로웠습니다. 리베성은 그래도 더 열심히 견지할 것이라며 그것은 일종의 무형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리베성은 자신이 도출한 결과를 손으로 써서 보관했습니다. 원고는 대수학, 평면기하학, 립체기하학으로 분류해 보관했습니다. 각 페이지 아래에는 꼼꼼히 표지를 매겼습니다. 이 기록은 리베성의 40여 년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베성은 항상 이제는 놓아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계산 원고와 100여 개의 결론을 그냥 상자 안에서 썩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청소하는 빌딩에서 일하는 장자애를 떠올렸습니다. 평소에 마음이 따뜻한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고를 받은 장자애는 자신이 리베성 아저씨의 당부를 저버릴까 우려돼 원고를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분명 리베성은 전문적인 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새롭지 않으며 수준은 고중 수학 교과서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리베성의 연구 수준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이가 올린 영상 아래에 한 네티즌이 9평방미터 지하실에서 나온 수학 할아버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정의 고수를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댓글창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자신이 평생 연구한 것이 오래전 선배들에 의해 철저히 분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떤 심리를 갖게 될까요? 이 댓글에 대해 많은 네티즌은 할아버지는 이 정리를 처음 증명한 사람과 똑같이 위대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리베성은 꽤 철학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산정에 사람이 있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사람이 있든 없든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올라야 할 산을 오르면 됩니다. 같은 문제에도 다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의 풀이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산 위에 사람이 있는지 헤아리지 말고 그저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르든 그렇게 오르면 됩니다. 리베성 할아버지가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점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다시 기다리면 됩니다. 마치 수학처럼 인생처럼. 네, 지금까지 9평방미터 지하실의 수학 할아버지가 전하는 견지의 힘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중국 역사 이야기 어느 시간에는 라관중과 삼국지에 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라관중은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의 소설가 희곡 작가이다. 라관중은 산소태원 출신인데 이름은 본이고 호는 호의 산인이며 관중은 자이다. 라관중은 원나라와 명나라 정권이 교체되는 동란 시기에 생활하면서 일제 원나라 말기 봉기에도 참가했다. 라관중은 황제를 보조할 뜻을 가졌으나 주원장이 통일을 이룩한 후 통용을 받지 못해 소설과 희곡 창작에 집념했다. 그가 쓴 소설로는 수당지전, 잔당오대사연이, 삼수평요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작은 삼국지연이며 희곡 작품으로는 조태조 용호 풍문회가 있다. 장편소설 삼국지연이는 원명은 삼국지 통속연이다. 삼국에 대한 역사 이야기는 당나라, 송나라 시기부터 민간에 전해졌다. 삼국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일찍 창작된 작품은 원나라 시기 삼국지 평화이다. 라관중은 민간 전설과 민간 예의들이 창작한 삼국에 관한 화본, 희곡을 기초로 진수의 삼국지와 그에 대한 배송지의 주해본 등 역사책에 근거해서 삼국지 통속연의를 써냈다. 삼국지연의를 라관중이 쓴 이후로 시기시기마다 재판됐고 재판될 때마다 회모, 권소, 그리고 시사가 고쳐졌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120회본 삼국지연의는 모종강 부자가 기원 1679년에 수정한 것이다. 삼국지연의가 나온 후 그 영향으로 역사소설이 흥기하기 시작했고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인물들을 무대에 올린 희곡 작품이 대량 창작됐다. 삼국지연의는 중국 역사소설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이다. 총 120회 75만 자 편폭으로 동한말년 황근봉기로부터 위, 초, 오, 삼국의 대립을 거쳐 진이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즉 기원 184년부터 280년에 이르기까지 근 100년의 역사 이야기를 담았다. 이 소설은 결구가 엄밀하고 이야기 흐름체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씌워져 있다. 소설 언어는 비교적 알기 쉬운 문언문이다. 라관중은 구전의 역사소설에서 역사사실이나 열거하고 그 사이에 야사일문을 섞어 놓으면서 인물 형상 부각을 홀씨하던 편향을 극복하고 개성이 선명한 전용적인 인물 형상들을 부각했다. 이런 중국 역사소설 창작에 있어서 일대 변혁으로 된다. 삼국지연의의 예술적 성과는 다방면적인 것이다. 작자는 사람들의 식물 울리는 군사와 정치 투쟁을 서술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술적인 수법으로 선명하고 풍만한 많은 인물 형상을 성공적으로 부각했다. 전반 책에는 4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중 작가가 힘을 들여 묘사하고 선명한 인물 성격을 가진 인물이 수십 명이나 된다. 권력을 잘 이용하고 음흉하고 의심이 많은 위나라 통치자 조조, 지혜가 풍부하고 계략이 많은 총나라의 군사 제갈량, 충의의 화신인 관운장, 용맹하고 호방한 총나라 장군 장비, 지혜롭고 숭벽심이 강하면서도 협의한 오나라 원수 조효 등은 모두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전형적인 인물들이다. 라관중이 창작한 삼국지연의는 중요한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 사유의 백과전서식의 작품으로서 그 당시 사유의 여러 총면에 대해서 자상히 보여주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삼국지연의를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역사학과 인지학, 심리학, 공공관계학, 모략학, 관리학, 군사학, 예술학, 윤리학 등 측면에서 삼국지 연의의 문화 가치와 현실적인 의의를 검토하고 있다.
1: 내 중국 역사 이야기 지금까지 라관중과 삼국지에 관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人民广播电台民族广播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
4: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5: 第11讲 中华一家与中华民族格局底定 清前中期 土尔扈特部都去了100多年了最终还是义无反顾要回到祖国这真正体现了 我们中华民族的影响力和向心力。习近平，清朝是中国历史上最后一个大一统王朝。清朝时期，中国的社会性质分两个阶段， 以1840年鸦片战争为界限， 其前属中国传统封建社会， 是中华民族自在发展的最后阶段。 其后属半殖民地半封建社会，中华民族从自在开始走向自觉。清朝以满人为主创建，作为满人主体的建州女真曾经处于明朝努尔干都司的管辖之下，受中原典章制度与文化辐射的影响。 1616年， 努尔哈赤称汗建国，国号金，史称后金。 1635年， 皇太极继承努尔哈赤汗位，废除诸身女真旧名，定族名为满洲，即如今满族前身。次年，皇太极在盛京（今辽宁沈阳）称帝，改国号为清。 1644年， 顺治帝入主北京。入关之初，清朝曾一度实行带有族群歧视色彩的武力征服，兵锋进抵南方时，激起当地士人和百姓的强烈反抗。随着清廷逐步明确尊奉儒学，实行中华正道，并表明继承中华文化的坚定态度， 族群矛盾开始缓解。此后，历经康雍乾三代治理，清朝基本解决了长期困扰中国历史发展的地缘安全问题，实现了长城内外皆一家。清朝削平三藩，收复台湾，勘定西北，平定西藏，在西南推行改土归流， 基本抵定了中国现代疆域版图，更加深入地整合多元文化，统合境内所有区域、族群和文化，实现了空前的大一统。清朝前中期，虽然统治者一度有过明显

0: 우회해서 등불이기 대긴 다루에 돌아가가 터무난 단 발라드들 이랬대는 머리야 부르기 들들고 우회해기 샘내 나이에는 발가제이 터무난 위단 들어봤초 세질이 위단 부르기 이엔 타이스네 젤레갈 차진 탈레베데 가라가가 우사텐 홀게 꾸딘 꾸인드무 혹신다로데 예레갈와 짝따라란 태군이 인체춥슈 부디 알도 다스파가 하다 벌벌 바이르바이지 에나 호가지레 원틴 타이스 대호 나르도다 이디도 실한들 류성찬 다이스도 물건 무들게 미니 유측 비첫 류윤 바로 의신에니 비첫 흠은 내바르 다이스기 바로 흐전해가 뜻을 지져가서 말고 류윤이 떠든 이리엣 류윤 다이스기 능러서부터 봐 류윤이 우선 막자 다이는 팀째 하드 무측 텐 장균 대금에 대학도 왜 봐 비측 물대 두고 타이스기 니노다 터지 봐 은호다 아래 오르기 제가 니스 어떤 도르가 그래 끝까지는 안 치가 무슨 긴 허벅은 려우성 하는 걸 혼하러 기다려라 지금 돈다라 허벅은 허전에 스무 허름 위기 히르슨 돈다 얌도 못해 은흠자 관리 리우윤이 말하면 은호 신에까지 드샨노인 벌가와 바사 소저후인 반창하의 흐목치 청태후인 오륵덕특선 하드무치금 벌라 반창하의 벌란 창수왕 청자오벌 내조단 악도나라 등글레간 반지후노인의 흐버인 반샹윤이벌 청태후 오륵하러지 청태후 바라바라 딩텐산 어린 든다더이 청샹이 비치기 오르가가 우측던 오르가 다툼이 우측은 비치기 우자디 헐어바야라 치륵가락 우들 참이 울려가 서지 그래 오르흐뜬 왔을때 배들 돌다 아름뿐한 혈만이 별짓을 후에 돌다란 후박은 청대호기 말 하드미 그릇든 일거지 제 하드미 한다는 말은 니그노다 대호하시나지 응애돌 청대호 수주후긴 반지후 하드무식단 오월증가도 해군에 오르 덕특은 비로는 증가도
1: 바이라디아비사 타이르데 오월단
0: 문 해외행 마호룩 샹치기니 해외 마호룩들
1: 바르만 샹치 홀게네
0: 허뚜레리
1: 오가 베르그닷
0: 이 모체벌조에 이네 샹링이 그린 월세 베라 알슨다트 샹치 받죠
1: 왜조해 해외해야스는
0: 샹치기 봤어 구두이
1: 달라달기 뭐
0: 샹가부든 이 울대스만
1: 불이 벌불 알바르지 청태혼의
0: 한무치에 지소나이에는
1: 반창하이기 원진 타이스 더디지은 반창하이
0: 타이스기 부전 이 해외해외슈
1: 안한단 맛 치마기 섭지
0: 너거요 후기 너인
1: 배제가 월인 이길슨 가질 어른
0: 신 드네 너의 두스무던
1: 제도 디바 원생 다이생이
0: 천룬 벌 여우구이들 호르간갓
1: 아랑갓
0: 은진부를 즐후 너인 바 허룩던
1: 인태 어른 희우 신의 너인어선 더드스네 너인으라 번창하이
0: 월빈 타이틀의
1: 그만 달돌인
0: 에바다게 달자
1: 이스도 대군께 회가
0: 우호의 열대 관창하이리 은달 바라든 물제는 흐무벙

0: 해수이가 우윤나간 웅태 전주자 섭들 허유토록 빈대라더라 달아받은 시신구이 섭든도록 대리군대라 제목이라 바참의 화루 동의기기발을 홀리길래스는 하면 갓다가 나도 일대기 학생이라구나
1: 월든
0: 타이흐 아스쿠히들 심화신무 해물감 박신셰빠르만 으르뚱사들리서르만 박신셰르르가 미니위 김텐산들 호르만
1: 오르스뿐들
0: 호치니 오르겐겐 얌제헷 운빙신이 호르기랏
1: 신나는 것들
0: 출루니 알하르니 호르기스나지